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8월 18일 화요일 아침의 첫 곡은 푸치니 오페라 트란도트 가운데 들어주세요 주인님 시니오레 아스콜타 소프라노 몽세라 카바의 이 노래 그리고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저도 중요한 날들은 달력에 표시를 꼭 해두는 편인데요. 사실 날짜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그날에 있었던 사람과 마음을 잊고 싶지 않아서겠죠. 뭐 생일이나 기념일도 그렇고 우리에게 국경일이 있는 이유도 어쩌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중요한 기억도 조금씩 희미해지니까 해마다 그날이 돌아오면 한 번쯤 멈춰서 다시 생각해보는 거죠. 기억한다는 건 과거에 머무는 일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잊지 않고 지금의 삶으로 가져오는 일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쉬고 돌아온 월요일 같은 화요일 아침. 이번 한 주도 기분 좋게 시작해보시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카티 프로 시!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타르티니풍의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보내드렸습니다. 미샤 엘만의 발린, 조셉 자이어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의 프로포즈 음반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 며칠 뉴스 보면서 그 거제에 내린 폭우로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 사흘 동안 800mm가 넘는 비가 왔다 하더라고요. 한 시간에 100mm 넘게 쏟아진 순간도 있었다니까 아유 정말 상상도 잘 안 되는 양인데요. 또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 거제에 사시는 빨강머리 애님 생각이 났습니다. 피해 없으신지 또 지금 우리 방송 듣고 계신 거제 애청자분들 계시다면 댁도 무사하시고 가족분들도 다 안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비 정리가 안 된 것도 많다고 하니까 부디 다치신 데 없이 잘 지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어저께 굿라이프님이 신청을 해주신 곡인데 사실 지금 폭우 얘기하다

제가 이 곡을 들려드리려니까 좀 그런데 템페스트 준비했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7번 D단조 템페스트 가운데 3악장 알레그레토를 게하르트 오피츠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루드비 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7번 D단조 템페스트 오프 31의 E 가운데 3악장 알레그레토를 게아츠 오피츠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굿라이프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년 시절 가장 슬픈 일 중 하나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일이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고 아이를 따로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늘 돌봄이 큰 숙제였다. 내게는 한창 부모님이 필요했는데 두 분 모두 그럴 여유가 없었고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다. 동생은 너무 어려서 어디 맡길 수도 없는 처지였으니 그래도 말귀를 알아듣는 첫째를 시골에 맡기자고. 5살에서 6살로 넘어가는 무렵이었던 것 같다.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 새빵살이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부모님의 뜻 앞에서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전남 광양군 옥룡면 율천리 동전. 읍내에서도 어른 걸음으로 꼬박 1시간 이상은 걸어 들어가야 나오는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나는 어느 날 그야말로 갑자기 맡겨졌다. 낯선 시골에서의 생활은 재미있었지만 그만큼 외롭기도 했다. 어스름 저녁이 되면 서울에 있는 집이 생각나고 그러면 영문을 알 수 없는 마음으로 슬퍼졌다. 낮이면 또 정신없이 놀다가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마을 초입의 당산나무에 오르는 것을 좋아했다. 뭐든지 품어주는 그 아늑함을 사랑했던 것이 이유였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과 연관된 매일의 의식이었음을 안 것은 한참 지난 다음이었다.

마을 입구에 자리 잡고 있는 당산나무에 오르면 동네 밖 타지 사람들이 우리 동네로 들어오는 모습을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언제 엄마, 아빠가 날 보러 오느냐고 지겨울 정도로 묻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대답은 곧 온다, 진짜 몇 밤만 자면 온다는 말이 전부였다. 그 마지노선이 바로 설날이었다. 가족들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 오래 기다렸다. 겨울의 한복판이고 바람은 사정없이 차가웠다. 나무의 거친 등결을 만지작거리다 보면 얼음이 박힌 손은 딱딱하게 굳어가고 뺨은 벌겋게 달아오르며 온몸의 감각이 사라져갔다.

그렇지만 당산나무에서 내려올 수는 없었다. 버림받았다는 기분과 누군가에게는 내가 전혀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격렬한 고통. 그럴 리가 없고 내가 기다리는 사람은 꼭 오리라는 믿음. 혹시나 바빠서 못 온다면 남은 저 막막한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 그렇게 일주일을 힘들게 보내고 설날 아침이 되어 마침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린 동생을 안고 손에는 이런저런 짐을 가득 든 채로 저 멀리 까맣고 작은 점으로 나타났을 때 나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일 따위는 모른다는 듯 100년은 그리워했던 사람을 만나듯 신발이 벗겨지도록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그들을 안았다. 아니, 안은 것이 아니라 안겼다고 말해야 정확할 것 같다. 그대로 시간이 정지해버렸으면 좋겠다고 너무도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끝내 나를 두고 떠나는 사람들의 뒷모습이 벌써부터 떠올라서 마음은 도리없이 흔들리고 이리저리 무너지기만 했다. 어린 날의 나에게 시골집은 부서진 낙원이자 다정한 고아원이었다.

영화 집으로 OST 가운데 The End 보내드렸습니다. 김대홍 작곡 그리고 직접 연주한 음악이었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시인이자 동덕여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박상수의 책 생활력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유, 저는 읽다가 순간 이렇게 좀 목이 메일 뻔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일찍 부모님 떠나서 15살 때 그 먼 타국에서 혼자 생활을 했었는데 뭐 너무나 감사한 조건이고 환경이었지만 그 조건과 상관없이 외로움은 외로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정말 그 가족 뭐 가족이든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사무치게 외로웠던 그 기억은 참 평생 동안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외롭고 뭐 심심하고 또 무섭고 이런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던 유년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기다림이라는 건 아마 어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고 막막했을 거예요. 몇 밤만 자면 온다. 는 말을 믿고 추운 겨울날 당산나무에 올라가서 엄마 아빠 오는 길을 바라보던 그 5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짠한지 그리고 마침내 저 멀리 가족의 모습이 까만 점처럼 보였을 때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달려가 안겼다는 그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참 마음에 남습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의 기억에는 그때는 미처 이름을 붙이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이 참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기다림이 뭔지 그리움이 뭔지 그리고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게 어떤 마음인지 모르면서 그 이름도 모르면서 그냥 그 감정을 느끼는 거잖아요.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 뒤에야 아 그때 내가 그런 마음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겠죠. 아, 이 저자분 나이를 보니까 저 또래네요. 그래도 잘 그 어렸을 때의 그리움을 양분 삼아서 이렇게 정서적인 글을 잘 쓰시는 문예 창작과 교수님이 되셨군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우리 사랑의 꿈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세요. 이런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출석체크 천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봄 아빠의 휴직과 복직, 큰아들은 군대, 작은아들은 대학 새내기, 저는 유치원 돌봄교사로 정말 바쁘게 살아온 여름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통해서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이 잔잔한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슈만의 헌정을 듣고 싶은 하루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유, 정말 치열한 여름 보내셨군요. 음악 들으시면서 한숨 돌리시기 바랍니다. 슈만의 가곡집 미르텐 가운데 헌정을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의 노래 그리고 그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슈만의 가곡집 미르텐 가운데 위트뭉 헌정을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와 그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야말로 슈만의 이 정말 설렘과 기쁨과 마침내 그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그 벅차오름이 그대로 담겨있는 음악이죠. 이 가사를 원래 이해하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얼마나 가사가 뭐 구름 위를 뛰어노는 듯한 그런 뭐 마음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이 피아노곡으로 편곡된 리스트의 피아노곡 편곡 버전보다는 항상 이 가곡이 조금 템포가 빠르거든요. 뭔가 이렇게 그 기쁜 마음에 뛰노는 그런 감정을 더 노래로는 잘 담는 것 같아요. 오늘은 성악 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옥사죠. 마르셀 세르당을 향한 마음에서 탄생한 곡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해도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아무래도 좋다. 뭐 그야말로 절대적인 사랑을 노래합니다. 오늘은 에디트 피아프의 목소리 대신 바이올린이 그 애틋한 선율을 이어봤습니다. 김지연의 바이올린으로 사랑의 찬가 들어보죠.

임지연의 바이올린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이 프로포즈 앨범은 다양한 음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음악에 맞춘 감성으로 정말 김지연 씨의 연주는 다양한 색깔을 보여주고 있죠. 정말 참 좋은 앨범이에요. 바다향기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 정원님 안녕하세요. 처음 사연 올립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언니, 이웃에 살고 있는 둘째 언니, 저 이렇게 세 명이 동시에 청취하고 있어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유,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연 보내주신 바다향기님은 한국에 계시는 거죠? 네, 멀리 계신 또 이렇게 가족분들과 함께 동시에 듣는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같이 음악 듣고 나면 공감 나누면서 얼마나 더 정이 깊어지겠어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신청곡도 가끔 보내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신청곡은 2889님이 청해주신 곡입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작모노 18 가운데 1악장 모데라토. 워낙 좋은 음원들이 많아서 이곡 들려드릴 때마다 어떤 연주자 걸 들려드릴까 고민하는데요. 오늘은 레이프 오브 안스네스의 피아노, 그리고 안토니오 파파노가 주연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골라봤습니다. 함께 들으시죠.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작문호 18가운데 1악장 모데라토 레이프 오브 안스네스의 피아노 안토니오 파파노가 주연은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하이빌.
2: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오늘 1부 끝곡입니다. 오 해피데이 101 스트링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이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와글와글 음악 퀴즈와 함께 다시 만나죠.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0: 대표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잘.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마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에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0: 오늘 2부 첫 곡은 윤동주 씨 조범진 곡 별 헤는 밤 베이스 김대영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피아노 포르테라는 닉네임 쓰시는 청취자께서 제 플레이리스트 애정하는 곡이에요. 내가 직접 찾아서 듣는 것하고 또 라디오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의 기쁨 다르다는 것 아시죠?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렇죠. 뭐 원하는 곡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세상입니까. 하지만 또 이렇게 정말 우연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을 때 기쁨이 더 크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숭실 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로 간 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마틴의 공연 맥모닝 콘서트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콘서트 가이드 김용배의 해설, 김선희의 바이올린, 김상진의 비올라, 안태준의 피아노 협연과 박인욱이 주의하는 오케스트라 M이 함께하죠. 모차르트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등이 연주됩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전 11시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입니다. 원재현과 김수현의 피아노 듀오 리사이트 열립니다. 부소니가 편곡한 모차르트의 콘체르탄테 듀에티노, 슈베르트의 환상곡, 드뷔시의 흑과 백 등을 들려줍니다. 8월 29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김정원과 친구들 20주년 기념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김정원과 친구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실내악 프로젝트로 올해 20주년 공연에서도 국내 최정상 연주자들이 함께하죠. 피아니스트 이진상,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과 김동현, 비올리스트 신경식, 첼리스트 문태국, 그리고 피아니스트 김정원이 함께 슈만의 피아노 4중주, 드볼작의 피아노 5중주 등을 연주합니다. 9월 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콘서트홀입니다. 끝으로 구스타보 히메노가 지휘하는 룩셈부르크 필하모닉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도이치그라모폰 전속 아티스트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스페인 출신의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마리아 두에냐스의 협연으로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그리고 드볼작의 교향곡 7번 등을 들려줍니다.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십시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윌리엄 헨리 몽크의 곡이었습니다. Abide with me. 내 곁에 있어 주소서. 스테판 클레베리가 주연한 캠브리지 킹스 칼리지 합창단의 노래로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8010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아까 전에 1부에서 이야기 하나 순서에서 왜 그 시골에 혼자 맡겨진 어린아이, 어린 시절을 보낸 그 저자의 글 읽어드렸잖아요. 그 글 듣고 사연 보내셨어요. 김정원님, 여기는 전라남도 순천시입니다. 피자와 샐러드 매장을 운영하는데 레인보우 매일 방송 듣습니다. 오늘 광양, 동천, 옥룡이 나오네요.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서 번화가가 되어가고 있답니다. 석양이 될 때 그 기다림과 그리움이 사무치고 힘들었을 텐데 박수를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그 저자분이 말씀하셨던 그 시골, 거기도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전과는 다른 모습이 되어가고 있군요. 아, 또 멀리서도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피자와 샐러드, 아, 맛있겠어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프란츠 슈미트의 곡입니다. 오페라 노트르담 가운데 간주곡을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프란츠 슈미트의 오페라 노트르담 가운데 간주곡 보내드렸습니다.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유경주님이 아 노트르담 간주곡 몇 번 청했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듣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이 곡을 오래 기다리셨군요. 참 좋은 곡이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0분 뽑아서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정답과 관계없이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500번째, 1000번째, 2000번째 분들에게는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이 무엇인지 네 곡의 힌트막과 함께 생각해 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시거나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꼭 비밀글 비공개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힌트 막 드립니다.

자, 오늘 퀴즈 첫 번째 힌트막으로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가운데 남몰래 흘리는 눈물. 많은 분들이 눈물이라고 보내셔서 눈물 아니라고 눈물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젊은 농부 네모리노는 지주의 딸 아디나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약장수 둘카마라를 찾아가죠. 둘카마라는 마을 사람들에게 엉터리 약을 만병통치약이라며 속여 팔고 있었는데요. 사랑의 묘약을 찾는 네모리노는 이 둘카마라에게 이 약을 받죠. 네모리노에게 준 이 엉터리 약. 사실 사랑의 묘약은 이것으로 만든 그냥 평범한 싸구려 음료수였습니다. 묘약이 아니라. 자, 뭘로 만든 음료수였을까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은 샵 930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 생각해 보시면서 두 번째 힌트 막 들어보시죠.

오늘 퀴즈 두 번째 힌트막으로 히사시조가 작곡한 음악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 가운데 서머를 보내드렸습니다. 엄마를 찾아 떠난 초등학생 마사오와 거친 중년 남자 기쿠지로가 함께 여행하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우정을 쌓아가는 로드무비죠. 오늘의 정답인 이것의 제철은 7월부터 8월까지로 바로 지금 요 여름이 제철입니다. 자, 여름이 제철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그러면 오늘의 정답은 먹는 무언가겠죠? 앞선

특히 풍성한 그 수확을 거둔 뒤에 이것으로 만든 술을 마시며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이 바이올린 선율이 이것으로 만든 술을 먹고 취해서 흐느적흐느적거리는 모습을 묘사한 장면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으로 만든 술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힌트만까지 듣고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아직 정답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다리 힌트. 자,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 바로 지금 여름이 제철인 과일입니다. 신사임당은 꽃과 새, 풀과 풀벌레를 잘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산과 물, 그리고 이것 그림으로도 유명했죠. 대표작 가운데 이것이 있는데요. 5만 원권 지폐를 보시면 신사임당 초상 뒤에 이것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늘 사용하면서도 이렇게 자세히 보신 분 또 얼마 안 계시겠죠? 이육사의 시 가운데 청 이것도 있죠. 내고장 7월은 청 이것이 익어가는 시절로 시작하는데요. 일제강점기라는 현실을 이겨내고 독립이라는 밝은 미래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1950년대 도미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오종수 선생의 청 이것 사랑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파랑새 노래하는 청 이것, 넝쿨 아래로 그대와 단둘이서 오늘도 맺어보는 청 이것 사랑. 이거는 아예 제가 모르는 노래예요. 제목은 제가 알지만 멜로디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은 자줏빛, 푸른빛, 또 검은빛 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향미가 좋고 과즙이 풍부해서 널리 이용되는 과일이죠. 주로 생과로 먹거나 음료, 양조, 뭐 잼, 건과, 통조림으로도 만들어 먹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거 씨 뱉는 게 귀찮아가지고 이거 씨를 항상 그냥 꿀꺽꿀꺽 그 알맹이랑 같이 삼켜 먹었었어요. 어렸을 때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정답 보내주고 계신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힌트막 보내드릴 텐데요. 마지막 힌트막으로는 엘가의 샹송 드 마땡, 아침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정답이 뭔지 이미 눈치채신 분들은 이 정답과 이 힌트곡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지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것을 누구의 연주로 준비했냐면요. 제임스 캠벨의 클라리넷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곡인데요. 오케스트라 곡도 있고요. 근데 오늘은 캐나다를 대표하는 클라리넷티스트 제임스 캠벨의 연주로 들려드릴 겁니다. 연주자 이름 캠벨이 중요한 힌트죠. 이것의 품종은 캠벨 얼리, 샤인 머스켓, 거봉 등 다양하게 있잖아요. 자, 이것이 무엇인지 음악이 끝나기 전까지 정답 보내주십시오. 마지막 힌트 음악 드립니다.

자, 오늘 세 번째 힌트막으로는 비발디의 사계 가을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보내드렸습니다. 파비오 비언디의 바이올린과 에우로파 갈란테의 연주였습니다. 이 수학의 즐거움을 축하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한 곡이죠.

자, 오늘 마지막 힌트 막으로 엘가의 아침의 노래 샹송드 마땡을 제임스 캠벨의 클라리넷, 에릭 로버트슨의 피아노, 그리고 알레그리 스트링 퀄텟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힌트 막 네 곡을 모두 들어봤는데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포도였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먼저 모바일 쿠폰 당첨자 세 분 소개해 드립니다. 정답과 관계없이 500번째 퀴즈에 참여해 주신 6691번님, 1000번째 문자 참여해 주신 2323번님, 또 2000번째 문자 보내주신 3708번님, 자, 세 분 다 포도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2323번님은 청포도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그 외에 당첨되신 10분께는 개별적으로 당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방송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음악 퀴즈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이제 우리가 여름의 끝자락에 와 있는데 이쯤 되면은 계속 가을 생각, 눈앞에 와 있는 가을이 더 간절하게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싶죠? 자, 미네르바의 여름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리차드 클라이더만의 가을의 속삭임 함께 듣죠.

0: 리차드 클레이더만의 가을의 속삭임, 미네르바 여름님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김주성님이 지금 이 노래 제목 한글로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 가을의 속삭임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거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우리 아들이 커서 이 정도 곡 치면서 여자친구 앞에서 쳐주고 이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를 피아노 가르쳤다고 합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0: 클릭하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부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3: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4: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5: 여행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6: 유동 골뱅이
5: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7: 경복! 취업이 잘 되는
8: 경복!
7: 잠재력을 전문가로
8: 경복!
7: 4호선 캠퍼스
9: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8: 경복대학교
10: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11: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12: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13: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4: 자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휘파람 부는 사람과 그의 개 아사프라이어 밴드의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9: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광복절 연휴 보내고 일상으로 잘 돌아오셨나요? 누군가에게는 쉼을 채우는 좋은 시간이었지만 한편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도 많으시죠. 특히 거제와 통영은 관측 이래 가장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하죠. 비 피해가 커서 걱정입니다. 요즘은 정말 뭐든 적당히가 드물지요. 극한 더위, 극한 가뭄, 극한 호우. 극으로 치닫는 계절에 우리의 일상도 거칠게 내몰리고 있네요. 극한으로 치닫는 세상에 치일 때 그 간극을 메우고 균형을 잡아가는 힘이 있다면 바로 서로를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 피해 입으신 분들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길 마음을 더해봅니다. 우리도 날선 마음 대신 한 발 물러서는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파바로티 중에서 한석규, 이재훈, 행복을 주는 사람 들으셨어요. 네, 여름을, 이 올여름 좀 조금 무사히 많이 더웠지만, 마지막 선물 같은 연휴라고 생각했는데, 전해오는 비 피해 소식에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특히 거제 통영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비 피해가 엄청 나더라고요. 1년에 내릴 비의 절반이 하루에 내렸다니, 상상도 안 돼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거제가 또 최근에 많이 떠서 그 거제 통영 그쪽이 더 좀 우리에게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영음 씨들은 어떻게 모두 안녕하신가요? 안부 좀 나눠주세요. 네, 그런데 우리 레인보우 게시판에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갑자기 그 게시판에 강디 저 첫 곡 예매 성공 봄투봄님 라일락 행기님 강디 휴 클로저 예매하고 인사하러 왔어요. 첫 공엔 응원 갑니다. 또박이님도 15일 첫 공 저도 티켓 성공하셨네요. 무섭게 저에게도 정말 팬이 있군요. 너무 무섭네. 네, 열심히 준비해볼게요. 무섭다. 이런 기분이구나. 네, 오늘 지금 좀 아까부터 티켓이 오픈된 거죠? 네, 연휴 지낸 이야기, 연휴 동안 본 영화도 있으면 나눠주세요.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도 보내주시고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채움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가면 집으로 꿀끼리 베이글닷컴.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조가

노년의 사랑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두 곡을 이어 들려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70대의 사랑을 담은 영화죠. 장수상의 중에서 주뜨비, 난 당신을 원해요 였습니다. 까칠한 성칠 할아버지가 금님 할머니와 데이트를 앞두고 설레면서 준비하는 장면에서 흘렀죠. 앞서 들은 피쉬 인 더 풀은 하나와 앨리스의 명장면이죠. 앨리스가 오디션 자리에서 종이컵으로 급조한 토슈즈를 끼고 최선을 다해 발레를 추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너무 예쁘죠, 그 영화. 또 다른 주인공 그 짝사랑하는 모습들도 되게 귀엽고. 네, 이와이 슌지 하나와 앨리스.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예뻤다. 그리고 정서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 여러분. 새벽 이슬님, 비피의 장난 아닙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 여행은 망쳤지만요. 아, 그쪽으로 여름 휴가 가셨었군요. 얼른 회복되길요. 아, 현장에서 보셨다니. 더 걱정 많이 되셨겠어요. 휴가도 잘 못 즐기시고 걱정 한가득 안고 오셔서 어떡해요. 힘내시고요. 정말 아 피해보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피해 없길. 3152님 안녕하세요 강디. 여기 부산도 3일째 비가 오고 있어요. 다운되는 기분 끌어올릴 수 있는 노래 부탁드려요 하셨네요. 네, 저희 잘 찾아보겠습니다. 6002님도 첫인사 주셨네요. 같은 김포인입니다. 최강희씨 팬입니다. 최강동안, 최강미모, 최강인성. 오, 감사합니다. 어쩔 줄을 모르겠네요. 이거 다 맞는 건가? 아멘. 네, 맞아라. 네, 맞습니다. 칭찬을 받아들이는 게 겸손한 거래요. 네, 칭찬을 잘 못 받아들인 거는 교만한 건가 봐요. 그치, 내가 뭐라고. 칭찬을 안 받아들이고 난리야. 감사합니다. 청개구리님, 강짱언니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네요. 맞아요. 오늘 월요일 같다고 하신 분들 많았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오늘 월요일 같아요. 네. 0124님 첫인사 나눠주셨어요. 지점장님, 팀장님과 진천으로 출장 가는 중이에요. 차 안에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평소 두 분께서 많이 챙겨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에요. 늘 감사드린다는 마음 꼭 전해주세요. 지금 어떤 표정이실까요? 어떨까요? 막 웃고 계실까요? 궁금하네요. 문자 보내는 순간에도 괜히 떨리네요 하셨습니다. 저처럼 약간 수줍수줍 부끄러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옆에 팀장님, 주점장님 좀 어떻게 좀 잘 좀 으이그 이런 거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따가 내가 커피 한잔 사줄게요 이런 거. 네. 네, 사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신청곡으로 가보면 어떨까 해요. 7394님이 단발머리 중학생 시절이 생각나는 몽글몽글해지는 곡 하면서 신청해 주셨는데 괜찮을까요? 라붐, 리차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그리고 역시 몽글몽글한 곡 한 곡 더 이어가 보면 어떨까 한데 토요일 밤의 열기 중에서 비지스 How Deep Is Your Love

최강희의 영화음악 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9355님, 창고 정리하러 와서 레인보우 켰더니 세상에 최애곡이 나오네요. 뭔가 통한 듯. 네, 누군가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좀 낭만적이지 않나요? 미주님, 오늘 첫인사 많이 해주시네요. 저 사무실인데 혼자 근무해요. 국장님 이번 주 휴가여서 혼자 라디오 들으면서 근무하고 있어요. 강희님 팬이에요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런 일들 좀 있을 수 있죠. 또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시니까 그쵸? 네, 그 자리에 이제 나만 있는 일들이 생기죠. 좀 색다른 기분도 들으실 거고 어떻게 그래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시네요. 네, 저도 그 친구, 제가 친구 집에 살고 있는 건 다들 아시죠? 근데 친구의 언니네 가족이 제주도 사는데 우리 그 서울로 여행으로 와서 그 김포 집에서 하루 묵게 된 거예요, 이틀. 그래서 제가 그 대본도 봐야 되고 하니까 엄마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전 엄마 집에서 저는 또 엄마랑 되게 추석처럼 또 그런 시간 보내고 안 먹어 이런 것도 다시 옛날처럼 중2처럼 막 하게 되고 네. 김포 집 사진이 보내져 오는데 제가 그 방문에 턱걸이 봉을 설치했거든요. 문틀 철봉. 근데 조카들이 거기서 막 놀고 뭐 와 너무 다른 집 같으면서 와 우리 집이 되게 적막한 집인 줄 알았는데 고요하고 아름답다.

듣기만 해도 눈물 나요. 짧았던 여름방학이 끝난 기분, 이제 또 가을이 오겠죠?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공항만 가도 돼요. 전 공항만 다녀온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이미 여행 간 기분, 그 애틋한 기분이 막 나요. 설레고. 야, 여러분 이런 소식들 참 재밌고 좋습니다. 이번 주 영화 선물입니다. 영화 캐리어를 끄는 소녀 시사회 초대합니다. 갈 곳을 잃은 15살 소녀가 한 가족의 일원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펼쳐지는 인생 랠리 드라마예요. 시사회는 26일 수요일 저녁 CGV 용산입니다. 그리고 영화 경주기행 예매권 드려요. 수학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한 막내딸 경주를 위해서 8년의 기다림 끝에 죽이는 여행을 떠난 내 모녀의 가족 복수극입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세요. 보고 싶은 분들은 각각 말머리 캐리어 혹은 경주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각 보고 싶은 영화 말머리 제목 옆에 본인 성함 꼭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경주기행 보고 싶으신 분은 경주 적고 최강희 저 이거 꼭 봐야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캐리어를 끄는 소녀는 캐리어 적고 네, 무녀선 이렇게 적고 저도 이거 꼭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뮤지컬 영화 골라봤어요. 피치 퍼펙트 브루노 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 Just the Way You Are와 넬리의 Just a Dream을 섞은 곡이죠. Just the Way You Are, Just a Dream. 발음 왜 이렇게 안 되죠? Just a Dream. 그리고 렌트의 대표 넘버 Seasons of Love. 이 곡은 최승아님도 청해 주셨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은 귀여운 여인 로렌 우드 폴른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팅커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배우 배정환님 오셨네요. 아, 제 지인인데 여기서 활동 많이 하시는데 하도 요새 안 오셔가지고 청취자분들이 잠깐 찾으시더라고요. 요즘 안 오신다고. 네, 오셨네요. 어떻게? 네. 이상민님, 강디 풋살 재밌었어요? 아, 제가 레인보우 게시판에다가 너무 티켓 얘기밖에 없길래. 네. 여러분 일상 궁금해가지고 어떤 영화 봤는지 주말 어떻게 보냈는지 저는 알지만, 아니 여러분 알지만 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저는 풋살 했어요. 여러분 뭐 하셨어요? 했더니 통기타 배우셨대요. 이상민님은 저더러 풋살 재밌었냐고. 아, 뭐 너무 못해가지고 저는 너무 못하고 너무 무서웠어요. 저한테 공 줄까 봐. 근데 공 받으면 또 어디로 보내야 될지 또 이거 선택장애가 엄청 오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뛰어다니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개처럼. 공 따라다니는 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재밌더라고요. 라큐님, 혹시 리사님하고 같이 한 건 아닐까요? 네, 그분은 저랑 급이 다르죠. 네, 뮤지컬 배우 리사님, 네, 골대녀 나오시죠? 저랑 영화 클로저 같은 배역, 네, 안나 역할, 장희진 배우님, 저 최강희, 그리고 리사님 이렇게 같이 연기하거든요. 그런데 색깔이 정말 다 달라요. 근데 성격이 장희진 배우님이랑 리사님이랑 와 성격이 너무 좋으세요. 와, 저보다 동생인데 언니 같고 멋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7818님 밖에서 늘 같이 듣고 보면서 위로받고 감동받는 청취자입니다. 오늘도 감동 있는 영화 음악 화이팅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6990님, 사실 저는 영화음악을 잘 모르는데요. 강희님 방송 듣다 보니 점점 빠져드네요. 늘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전혀 몰라도 이거 같이 하다 보면 영화음악도 많이 알게 되고 영화도 꽤 많이 같이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베놈 라스트 댄스 중에서 마룬5 메모리즈 듣고 올게요.

체험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쉬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즙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시네마에서 영화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0: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7: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8: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9: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0: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1: 휴, 벌써 끝이네요. 오늘 끝곡이에요. 영화 빅피쉬, 버디 홀리의 에브리데이 띄우며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기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지자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건일구조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옆에서 어깨 좀 주물러달라, 등 좀 긁어달라 그러면 솔직히 좀 귀찮죠. 아, 안막 있잖아. 아, 효자손, 효자손 해. 맞아요. 기계나 도구 쓰면 편하긴 하죠. 그래도 사람 손이 주는 특별한 힘이 있죠?

어이구, 딱딱하게 뭉쳤네. 요새 많이 피곤했구나. 이런 위로의 말도 듣고 싶고. 거기 밑에. 위. 아, 왼쪽. 왼쪽이랬잖아. 아, 거기. 시원해. 슬쩍 이렇게 장난도 치고 싶죠. 마음에도 다정한 손길이 필요하니까요. 지금 노곤노곤 찌뿌드드하신가요? 편안하게 몸 기대고 들으면서 마음까지 기대보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스페셜 DJ. 저는 스위스로 김영호입니다.

0: 네, 오늘 첫 곡 10cm의 쓰담쓰담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오늘 12시에 만납시다를 진행하고 있는 저는 스페셜 DJ 스윗소로우의 김영우라고 해요. 내일 수요일까지 제가 진행을 하고 어제도 했답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우리 스윗소로우의 또 다른 멤버 송우진 씨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뉘신지요? 왜 저기 남자 목소리가 들리죠? 하고 놀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네, 이번 주에는 스윗소로우의 달콤한 목소리로 여러분께 12시에 만납시다를 진행할 또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2632님 영우 DJ 오늘도 반가워요. 오늘은 출근해서 책상에서 들어요. 쉬는 시간이 길어서 출근이 힘들었지만 힘내봅니다 하셨습니다. 어제도 또 들어주셨던 2632님이신가 봅니다. 반갑습니다. 민선님, 영우 오빠 목소리로 안마 받으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제 목소리가 안마가 될 수 있다면 네, 단계를 조절해 주시면 3단계, 6단계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뭐 저희 집 얘기를 이렇게 또 살짝 하자면 저는 집에서 아내가 되게 세게 등을 긁어달라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세게 긁는 게 너무 어색하고 아프지 않아? 근데 막 더 세게 막 더 시원하게 막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막 되게 긁으면서 힘들어하는 편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긁어달라보다 집에 들어가서 힘들면 한 30초간 안마를 하지 않고 충전해줘 그러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고 있어요. 그 서서 그 아내랑 애들이랑 넷이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됐다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저의 이제 안마 루틴 뭔가 충전 루틴인데 여러분들의 안마는 어떠실까 또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처럼 안마가 필요한 날에 저희가 또 노래로 안마를 해드리는 또 12시에 만납시다. 오늘 신나게 한번 또 출발해봤습니다. CBS 음악 FM 12시에 만납시다. 저는 스페셜 DJ 스윗소로 김영우입니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쏴!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3: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2: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3: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2: 분양 공고는 GE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3: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2: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3: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2: 분양 공고는 GE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관절 연골이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강빈성님께서 신청하신 DJ DOC의 DOC와 춤을, 그리고 그 앞에는 쿨의 점포 만보 두 곡 듣고 왔습니다. 확실히 출근한 날에는 뭔가 찌뿌둥하고, 아, 같은 시간인데 좀 시간도 덜 가는 것 같고, 누군가 내 기분을 좀 업시켜주면 좋겠고, 나는 가만히 있고 싶고, 막 이런 마음 들잖아요. 이럴 때 가장 좋은 게 노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추억을 돋게 하는 노래들 들으니까 저도 뭔가 이렇게 기운이 솟는 것 같습니다. 은빛님은 넘넘넘 더워요. 들깨밭에서 들깨순 따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시원한 노래 들으며 위로받습니다. 귀촌한 여주댁입니다 하셨습니다. 뭔가 비가 오고 그 다음에는 더 더운 것 같고, 아, 이 전국에 또 남부지방에 특히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또 더운 분들은 또 아,

나름대로 너무 또 고충이 있겠다 싶고 우리 은빈님 또 노래 들으면서 위로 받으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고영민님께서는 부산은 아직 비 와요. 이제 좀 그만 좀 왔으면 했습니다. 저도 부산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저는 맨날 부산의 날씨를 확인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를 좋아해서 CBS와 연관이 있답니다. 그래서 463이라는 프로그램을 유튜브에 지금 아마 생방송하고 있을 거예요. 463이라는 유튜브의 프로그램을 같이 이제 스위스로 멤버들이랑 패널로 출연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롯데 자이언츠 팬인데 잘 못합니다. 잘 못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좋아해서 부산의 날씨들을 막 체크하고 막 이제 그만 좀 와라 야구 좀 하자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463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63도 CBS 거니까요. 4173님 오랜만에 연차 쓰고 목욕탕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라디오를 듣게 됐는데 영우님이라뇨 너무 행복하네요. 초딩 때 스위스로 텐텐클럽 들었던 제가 서른이 됐어요. 웁스 하셨습니다. 저 옆에 길 건너 있는 S본부에서 저희가 2009년부터 11년까지 스위스로의 텐텐클럽이라는 그 라디오 밤 10시에 이제 확자지껄하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학창시절에 그 독서실에서 들으시던 집에 가면서 버스에서 들으시던 분들이 다 이제 서른이 돼서 이제 사회에 뭔가 이 늠름한 성인들이 되셨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셔서 저희를 키워주시는 스위스로를 다시 키워주시는 그날을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잘할게요. 하나만 더 볼까요? 5738님 영우님 저희 부부 축가가 스위스로 노래 좋겠다였어요. 멤버들이 영우님 축가로 해주신 곡이요. 친구들이 개사해서 불러줬는데 14년이 지나도 여전히 인상 깊고 좋답니다. 반가운 마음에 문자 드려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겠다라는 곡을 여러분 아시나요? 좋겠다 함께는 뛸 수 있어서 좋겠다 함께 꿈꿀 수 있어서 하는 노래인데 그 노래가 이제 저희 친구들이 저의 결혼식에 그 깜짝 선물로 이렇게 만들어준 노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그 아내 이름과 제 이름이 노래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겠다를 들려드리는 건 아니고 더 신나고 더 아름다운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2083님께서 방과 후 수업 강사신데 2학기 첫 출근입니다. 이 노래로 힘 좀 주세요 하셨습니다. 얼마나 떨리실까요? 리센의 프리티 걸 그리고 0883님이 신청하신 소녀시대 G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불사조님이 시작하신 가오의 시작, 그리고 밝고 맑은님이 신청하신 넌 언제나 데이브레이크의 목소리로 전해 들으셨습니다. 두 곡 이어 들으니까 두 곡 이어 들으면서 이렇게 그 창밖에 이렇게 보니까 약간 흐렸다가 햇살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다시 시작이야. 좋았어.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야, 이 실패하지 않는 선곡 두 개다. 그렇죠? 너무 좋네요. 자, 너무 많은 분들이 제가 저기 스페셜 DJ 한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의 추억과 함께 신청해 주셨어요. 우산님, 해운대맘님, 5536님 등 많이 또 신청해 주셨는데 해운대맘님이 2006년 5월에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이 노래가 조리원 새벽 수유할 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와 들었던 기억이 오래가네요. 지금 딸은 21살 대학생이 됐어요. 흐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2006년 저희 2005년에 데뷔했는데 어리둥절하게 떴습니다. 이 노래로. 저희들은 이 노래가 떴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께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을 받는 줄도 모르고 참 이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참 고마운 노래인데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셔서 한번 들어볼까요?

0: 창희님께서 신청해 주신 내래의 기억에 걷는 시간 듣고 오셨고요. 저는 12시에 만납시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번 주 스페셜 DJ 스위스로 김영우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현대 큐미.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소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5: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데이야.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5: 1533 1566 세라하임.
4: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6: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7: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최경민님 신청하신 레드애플의 바람이 불어, 바람아 불어라 이 곡 듣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2부 첫 곡으로 5868님 신청하신 다비치의 타임캡슐 듣고 왔습니다. 스위스로 김용호가 진행하고 있는 CBS 음악 FM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 건영.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1: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론 간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MG 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보험

아, 오늘의 파리타임. 오늘은 2010년대 남자 아이돌로 선곡을 하신 것 같아요. 인피니트의 내꺼 하자, 그리고 유키스의 만만하니, 하이라이트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이렇게 세 곡 연달아서 듣고 오셨습니다. 뭐 저희 스위스로도 이제 2005년에 데뷔를 해서 뭐 이렇게 우리 저기 아이돌 친구들과 함께 자웅을 겨루며 자웅까지는 아니고 옆에서 곁다리로 함께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여름하면 약간 공개방송 갔었던 기억도 참 많거든요. 가면 저희가 먼저 데뷔했으니까 너무 앞에다가 순서에 배치는 못하겠고 약간 뒤쪽에다가 배치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돌 분들이 내꺼 하자, 내가 늘 삽고 막 신나게 한 다음에 저희 딱 나와가지고 빰빰빰, 아무리 생각해도 난 더 더워 여름인데 좀 빠른 거 하는데 사랑해도 빰바빠바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 빠른 아이돌들 노래가 빰빰빰빰빰빰 나온 다음에 너를 사랑, 그래 사랑한다, 빨리 하고 가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공개방송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우리 친구들 뭐 성규, 우현이, 뭐 수현이, 뭐 다 요섭이, 두준이 다 잘 있나 모르겠네요. 네. 제가 이렇게 성을 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우리 여러분들 또 사연 보겠습니다.

임정현님께서 오늘 이상하게 아침부터 졸음이 쏟아지는 거 있죠. 그 이상한 거 아닌데 저도 오늘 그랬는데 점심 먹고 오느라 처음부터 못 들었는데 남은 시간은 몰래 잘 들어보겠습니다. 자, 몰래 듣고 계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기 손 들어요. 출근하는 날은 더 졸리고 저도 개강하면 왠지 더 피곤한 것 같고 약간 그런 거 당연한 거죠. 김보경님께서 스페셜 DJ님 목소리 너무 좋고 선곡도 너무 좋아요. 쉬고 왔더니 할 일 많은데 하기 싫은 거 저만 그런가요? 하셨습니다. 예, 이것도 뭐 국룰이죠. 할 일 더 많고 저도 아침에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좀 손에 안 잡히고 나중에 해야지 미루다가 왔는데 우리 다 미루는 거 저기 좀 포기하고 싶고 오늘만 넘어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0404님은 한술 더 뜨셨는데요. 에고, 저는 아침에 출근하려고 지하 주차장에 갔는데 차 키가 안 먹히고 방전된 것처럼 먹통이 된 거예요. 아, 어차피 지각이라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급작스럽게 연차냈어요. 지금은 밀린 집안 청소하고 혼자 여유자적 점심 먹고 있어요. 그래도 회사 분위기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연차를 내도 약간 좀 받아주시는 편안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연휴 하루 더 붙여서 좋아 또 이런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모쪼록 모두에게 편안한 오후 즐거운 오후 괜찮은 오후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4717님 신청하신 여은의 이젠 잊기로 해요. 그리고 3571님 신청하신 아이유의 바이 썸머.

어반자카파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대 고운 내 사랑 듣고 오셨고요. 그 앞에는 6076님께서 신청하신 우리 손잡을까요? 우효의 민들레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저기 대토론, 국민 대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경님께서 점심으로 라면을 먹으려고 찬장을 뒤지다가 유통기간이 5개월 지난 라면이 나왔는데 먹을까요 말까요 하셨는데 막 드셔도 될걸요? 막 이주진님은 그러시고 식중독 문제 심합니다. 안 드시는 게 낫습니다. 유준님 막 저기 안숙희님은 라면 기름에 튀긴 거라 버리는데 한 표요.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 지난 거에도 드시는 분 있으시고 또 좀 찝찝하지 않아? 그러고 안 드시는 분, 건강 생각하시는 분. 근데 제가 이제 라면을 완전 식품이라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1일 1라면을 하는 저로서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맛이 없어져요. 그냥 그 건강은 잘 모르겠고 그냥 약간 쩐내가 난다 그럴까? 그래서 라면의 그 본연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라면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차라리 제가 커피를 보내드릴 테니까 커피를 드시고 라면은 새로운 걸로 하나를 사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저기 AI한테도 물어봤네. 안 된대. 뭐 라면 폐기 방법 막 이런 것까지 알려주고 있어. 자, 한솔루님께서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아이고 어떡해,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시면서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저기 신청하셨는데 사실 저기 주차 이렇게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조심하시면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조심하시면 다 알 수 있어요. 한 번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저도 2주 전에 CBS 벽 한번 긁었어요.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신청하셨는데 이 노래 듣고요. 허각의 하늘을 달리다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0: 미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캐넴.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선열료
2: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0: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6: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은 한동준 FM 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7: 네, 저는 이제 물러갑니다. 해야 되는 시간이죠.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네요. 진짜 시리님께서도 우와 역시 라디오 듣다 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오늘 영호오빠 덕분에 해야 하는 일 거의 다 했어요. 즐겁게 내일도 스페셜 DJ 화이팅 하셨습니다. 오, 이럴 때 제일 좀 뿌듯한 것 같아요. 뭔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또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또 이 오후를 이렇게 상큼하게 채워드릴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까지 스페셜 DJ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내일도 같이 와주셔서 함께 놀아요. 자, 우리 끝곡으로 4161님 신청하신 윤은혜가 피처링한 마이티마우스의 사랑해 이 노래 듣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스위스로 김영우와 함께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FM 팝스는 그동안 6월이나 7월에 여름 특집을 주로 했는데 올해는 가장 더운 8월에 하절기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여름 한복판에 하절기 특집을 하니까 마음이 훨씬 더 가볍네요. 원히트 원더 가수들의 노래로 마련해드리는 한동준의 FM 팝스 하절기 특집 오직 하나뿐인 히트곡.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특별한 시간 속으로 FM 팝스를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6년 8월 18일 화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더피의 Mercy였습니다. 자, 한동준의 FM 팝스에서 야심차게 마련한 하절기 특집 오직 하나뿐인 그대가 아니고 오직 하나뿐인 히트곡 원히트 원더 가수들의 노래로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또 어떤 노래들이 노래 한 곡만 히트하고 사라져버렸을까, 이런 가수들의 노래를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요. 광고 후에 한동준의 FM 팝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4: 리모델링도
2: 경동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Cherylene got to be real. 그리고 Thelma Houston의 노래죠. Don't leave me this way. 그리고 Anita Ward의 Ring My Bell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Got to be real. 이 노래는 1957년생인 Cherylene이 79년에 Got to be real 발표해서 빌보드 차트 12위.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쉐릴린 토토의 건반주자이자 보컬리스트인 데이빗 페이치 그리고 데이빗 포스터가 공동으로 작곡했습니다. 아, 이 노래는 저 FM 팝스에서 아주 참 애정하는 그런 노래죠. 저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노래 이어집니다. 크리스 테스트 더미즈의 아, 이 노래 나왔을 때 저는 진짜 충격이었어요. 아, 진짜 그냥 노래를 누구나 다 부를 수 있는 노래잖아요, 이거. 그 노래가 높지도 않고요. 낮게 이렇게 부르는데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다음 앨범도 기대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다음에 뭐 별 활동이 없더라고요. 참 신기합니다.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실력이 있는 팀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다음 히트곡이 없단 말이죠. 크리스 테스트 더미즈의 준비했습니다. 더블의 Captain of the Her Heart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남성 듀오죠. 더블 스위스 출신입니다. 86년에 16위까지 올랐었던 그런 곡입니다. 자, 두 곡이 이어집니다. 먼저 크리스 테스트 더미즈의

로비 듀프리의 Steal Away, 앤드류 골드의 Lonely Boy, 그리고 Rocky Burnett의 노래 Tired of Towing the Line,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자, 원히트 원더 가수들의 노래로 마련해드리는 하절기 특집, 오직 하나뿐인 히트곡, 오늘 두 번째 시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노래 이어집니다. 데뷔분의 You Light Up My Life. 원래 데뷔분은 사실은 막 팝 가수는 아니고요. 약간 CCM 쪽, 가스펠 쪽 그런 쪽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래가 이제 뭐 영화 주제곡으로 쓰이면서 히트곡 엄청 히트했었죠. 그리고 랜디 베너머의 Just When I Needed You Most, 이렇게 두 곡입니다.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6: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7: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8: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7: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3: 위제로
2: 과식계도 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3: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5: 일양약품.
6: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7: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6: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7: 경리나라.
8: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전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9: 1533-1566 세라하임.
8: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8: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도착!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한동준의 FM 팝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이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준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 토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탄 미러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 G2V를 드리고요.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베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립니다. 한동준의 팬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1부 끝곡 피플의 I Love You 들으시고요. 전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3: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장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타코의 Putting on the Ritz였습니다. 자, 한동준의 FM 팝스가 야심차게 말하는 하절기 특집, 이 세상의 히트곡을 한 곡만 남기고 산화한 원히트 원더 가수들의 노래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제목하여 오직 하나뿐인 히트곡 편. 오늘 두 번째 시간 마련해드리고 있는데요. 1부에도 계속해서 들으셨다시피 정말 소중한 하나하나의 히트곡을 하나씩 듣고 있습니다. 타코의 Putting on the Ritz로 한동준의 팬팝스 2부 문을 활짝 열었고요. 2부에도 계속해서 하절기 특집 오직 하나뿐인 히트곡으로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광고 후에 계속됩니다.
1: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가-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 타왕 타 시원해. 타왕 타왕 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0: 3단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The Dirt Band의 노래 An American Dream, 그리고 Ozark Mountain Daredevils의 Jackie Blue, 그리고 Sniff and the Tears의 Driver's Seat,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Driver's Seat, Sniff and the Tears의 노래. 야, 어제 제가 그 저 마이쉐로나 또 네크의 노래 보내드리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노래를 들어보면은 그 실력을 대강 저희들이 이제 가늠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연주, 노래, 송라이팅 뭐 모든 게 완벽한 이런 팀들이 오래 활동하지 못하는 거는 도대체 왜 그럴까? 너무 잘해서 그런가? 다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Sniff and the Tears의 Driver's Seat. 1976년 영국에서 결성된 6인조 밴드고요. 1979년에 빌보드 싱글 차트 15위까지 차지했던 이들의 유일한 히트곡이 됐습니다. Driver's Seat. 자,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고요. 이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Fawn on Bronze, 린다 페리가 리드 보컬로 있죠. 린다 페리가 너무 뛰어나서 그랬나. 하여튼 이 팀도 오랫동안 활동을 못했어요. Fawn on Bronze의 What's Up.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예전에 가수 리아가 이 노래를 그 사석에서 불렀는데 아 기가 막히게 부르더라고요. Fawn on Bronze의 What's Up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후바스탱크의 The Reason,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0: Jane Child의 Don't Wanna Fall in Love, Jennifer Page의 Crush, 그리고 Everything But the Girl의 Missing까지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제인 차일드는 캐나다에서 태어난 싱어송라이터의 싱어송라이터죠. 자, 한동준의 FM 팝스 하절기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세상에 히트곡을 하나만 남기고 산화한 원히트 원더 가수들의 노래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히트곡 두 번째 시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노래 이어집니다. 루 베가의 맘보 넘버 5, 그리고 로스 로보스의 라밤바,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1: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Mambo number 5.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차

0: 확보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 필 다림티센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4: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5: 하절기 특집 한동준의 FM 팝스에서 아주 야심차게 마련했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히트곡 원히트 원더 가수들의 노래를 모아 모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토니 리치 프로젝트 Nobody Knows입니다.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어딘가로 가고 누군가를 만나고 무언가를 한다는 네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매일 축복받은 여행자입니다. 이런 글을 봤는데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매일 여행 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어디론가 가고 누군가를 만나고 이런저런 일을 하며 하루라는 길을 걷고 계시죠. 자, 다시 한 주가 시작됐는데요. 목적지만 보지 말고 가끔은 옆에 있는 풍경도 구경하면서 이번 주도 즐거운 여행자처럼 가보시죠.
1: Ladies and gentlemen, Mr. Yoon Do-hyun, I'm right here.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여행길 부가킹스 그리고 윤도현이 함께 부른 노래였습니다. 어디선가 본 글인데 내가 살아있고 어딘가로 가고 누군가를 만나고 또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이 네 가지 사실 우리는 매일 축복받은 여행자라는 이런 글 멋지지 않습니까?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매일매일 여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매일매일 생일 같은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요 속으로 오늘도 잘 들어오셨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가요 속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2: 숭실력자
1: 나의 꿈을 숭실력발휘 쏴
2: 숭실력자
1: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2: 쏴 쏴 숭쏴
1: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3: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4: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3: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4: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3: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4: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3: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4: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3: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0: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0: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2: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박강수 가을은 참 예쁘다. 그리고 아이유의 가을 아침. 가을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박강수 씨의 노래는 5506번으로 정해주셨네요. 3056번 가을 노래 좋아요. 마당 공원에 잠자리가 날아다녀요. 아, 그 모습이군요. 강경실 씨, 낮에는 살짝 더운 날씨네요. 전형적인 가을이에요. 맞습니다. 가을은 낮에 굉장히 따갑고 또 더워요.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한 느낌인 거죠. 자, 오늘 날씨도 좀 여름에 가깝긴 하지만 다시 생각하면 다가오는 가을에 더 가까운 듯 합니다. 자,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이제 135번째 만남을 기대하고 있어요. 찾고 싶은 친구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되고요. 이름, 나이, 학교 친구면 학교 이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과의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함께 보내주시면 더 좋아요.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까지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

0: 7944-0707번으로 신청하신 최호섭 세월이 가면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말복이 지나도요 더위는 아직 기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화요일 오늘도 역시 승식이가 화순이에게 전화를 합니다.
1: 화순 씨, 아 뭐 하고 있어요?
2: 기운이 없어서 좀 누워 있어요. 아유 힘들어.
1: 아, 말복 때 보양식 이런 거 안 먹었어요?
2: 너무 바빠서 못 먹었어요. 아유 힘들어.
1: 아 그래요? 그럼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뭐 먹고 싶어요?
2: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유 힘들어.
1: 아 괜찮긴요. 빼지 말고 얼른 말해봐요.
2: 승식 씨가 정 그렇다면요. 물에서 사는 거요. 이거요.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아유 힘들어.
1: 에? 물에서 사는 거요? 물에서 사는 거. 매운탕!
2: 아유 힘들어. 말 시키지 마요.
0: 자, 말 시키지 말라면서 화순이가 노래 두 곡을 보내옵니다. 화순이가 먹고 싶다는 보양식은 뭘까요? 이 문자가 두 곡이 왔는데 침을 꼴깍 삼키지 저는. 힌트가 될 노래 두 곡 들으시고요. 정답 적어서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역시 추첨을 통해서 통기타 한 대, 간장게장 세트 4개, 배지밀 고단백 두유 10개, 정진호 화장품 10개 선물 준비하고 있을게요. 힌트가 될 노래 두 곡 나갑니다. 첫 번째 노래 제목의 첫 글자, 두 번째 노래 제목의 첫 글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너무 여러분들이 쉽다고 하시니까 요 첫 글자들을 이렇게 조합을 한번 거꾸로도 조합해 보시고 이렇게 힌트 드립니다. 그러면 정답이 나옵니다. 물에서 사는 거 구워 먹으면 맛있답니다.

힌트가 될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4월과 5월의 노래 김건모 씨가 최근에 발표한 전영 씨의 리메이크 곡이죠. 자, 지금 오답이 좀 있어요. 전어, 추어탕 이렇게 오답이 올라왔습니다. 땡! 전어, 추어탕 요건 정답이 아닙니다. 이 첫 번째 노래 제목의 첫 글자, 두 번째 노래 제목의 첫 글자를 조합을 한번 해보시고요. 순서를 한번 바꿔보세요. 아, 그러면 정답이 딱 나옵니다. 우유, 게시판에 그냥 계속 올라오네요. 오. 네. 자, 노래 한 곡 들어보고요. 아, 힌트를 더 드릴까요? 몸이 길쭉하고 미끈미끈해서 이 손으로 잡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야, 이거 저는 소금구이로 먹는 거 좋아하는데 양념 발라서 구워 먹기도 합니다.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뭐 스탬나 음식 하면 빠지지 않는 대표적인 보양식입니다. 야, 여기까지만 힌트 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정답 발표할게요. 김학래, 임철우, 내가.

들었던 노래 임철우 김양래 씨가 불렀던 내가였고요. 힌트곡은 김건모 어디쯤 가고 있을까. 4월과 5월 장미 요거 순서를 제가 한번 바꿔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장미 어디쯤 이렇게 하면 장어잖아요. 오늘 정답 장어였습니다. 간장게장 세트 받으실 분 정승원 씨. 결혼 초기에 아이들 먹이고 있다가 나도 먹으려고 보니 남편이 혼자만 배부르게 먹고 있어서 엄청 싸웠던 기억이 나요. 아, 지금은요 사이좋게 나눠 먹습니다. 예, 아 이러면 좀 마음이 상할 수도 있죠. 예. 김상국 씨, 장어, 붕장어, 민물장어, 갯장어 하나 더 있잖아요. 꼼장어 요것도 있는데. 7375번 제가 미치게 좋아하는 장어입니다. 장어 먹으려고 일부러 고창까지 갔다 올 정도였어요. 아우 제대로 드시려고 고창까지. 7233번 어릴 때는요 징그러워서 잘 못 먹었는데 이제는 없어서 못 먹어요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이외에 당첨되신 분들 방송 마치기 전에 가요 속으로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에 올리고 따로 문자 드리겠습니다. 노릇노릇 구워지는 그 모습 거기에 이렇게 채 썰린 노란 생강 소스에 넣어서 같이 이야 오늘 저녁 장어 먹고 싶네요. 어휴.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장계현 씨의 나의 20년, 박용호 씨가 신청하셨네요. 임영웅 우리들의 블루스, 그리고 신해철 민물장어의 꿈이었습니다.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

제공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은요. 예전에는 이런 노래가 댄스 뮤직, 댄스 음악 굉장히 빠르게 느껴졌었는데 요즘 들어보면요. 여러분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가 너무 잘 들리고 별로 그렇게 빠르게 들리질 않습니다. 황세옥 결론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갑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0: 피부 고민 해결. 쓱닦고 참. 메디힐 톤업
1: 패드.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0: 집에서 홈픽해. 홈픽.
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0: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홈픽. 홈픽.
2: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3: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하늘바라기 정은지의 노래, 최순자 씨 그리고 1291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꽉꽉 채워집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2부도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강정실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이승환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93년 이천에 있는 현대 반도체에서 일을 했던 이승원입니다.

현대반도체는 제가 학교 졸업하자마자 들어간 첫 직장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다 보니 모든 게 낯설고 서툴렀고 때로는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 곁에 이승원이라는 친구가 있었죠. 같이 웃고 같이 힘들어하고 퇴근 후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하루를 보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힘들었던 직장 생활을 잘 버틸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친구였어요. 그 시절 친구와 함께 자주 듣던 노래는 김광석 씨의 노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그 노래를 들으면 93년 그때의 우리 모습과 친구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각자의 삶을 살다 보니 이승원과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는데요. 참 보고 싶고 생각이 많이 납니다. 다시 한번 꼭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연의 주인공들 1993년 당시 강정실 씨가 이승원 씨와 많이 들었을 것 같은 노래 김광석 서른즈음에였습니다. 93년 이천에 있는 현대 반도체에서 일을 하셨던 이승원 씨, 혹시 가요수로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문자하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실 씨가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사연 소개되신 강정실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5번째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요, 언제든지 샵 9390으로 사연 그리고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6369번으로 주셨는데요. 올해 추석은 9월 20일경인데요. 25일. 작년보다 무려 보름 정도 일러요. 대형마트는 벌써 추석 선물 세트 예약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보니까 작년에는 10월 6일이었네요. 추석이. 올해는 9월 25일. 그러니까 한 11일 정도 앞당겨진 상태네요. 야, 2026년에 추석이 이제 다가온다는 생각을 하니까 올해도 다 가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향이 불러요. 바람의 노래. 8273번으로 신청하셨고요.

송창식 씨의 노래 우리는 김성윤 씨의 신청곡이었어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이 가족끼리의 이 따뜻한 정이 느껴지네요. 6913번으로 주신 사연인데 오늘 최종 면접 불합격 통보를 받고 정신이 나간 늦둥이 우리 여동생. 원래는 제가 자동차 인테리어 제품 사려고 아낀 돈이 있는데 그냥 동생 더 잘 되라는 뜻에서 그 돈 봉투에 넣어서 줄 예정입니다. 이야, 멋지십니다. 동생분이 분명히 잘 되실 거고요. 나중에 이 용돈, 이 정성은 정말 못 잊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을 해준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홍은경 씨, 하늘은 가을 같아요. 남쪽에서는 물난리가 났다고 하니 가을 타령하기가 죄송해요. 뭐든 적당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저도 방송하면서 계속 물난리가 났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이런 마음을 항상 갖고 방송에 임하는데 홍은경 씨가 이렇게 저를 대신해서 얘기해 주셨네요. 항상 말하는데 이게 적당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안 됩니다. 아무튼 피해 입으신 분들 복구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3977번 올해 봄 정년퇴직 했는데요. 아직 노는 법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일을 맞아서 아침 미역국은 얻어먹고 마음이 편치 않아서 동네 도서관에서 라디오 들으며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예, 이런 소소한 시간들 지나다 보면 우리 3977님도 무언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커피도 한 잔 드세요. 제가 커피 쿠폰 금방 보내드릴게요. 기운내시고요. 아, 생일도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강은철 씨의 노래예요. 삼포로 가는 길. 이 노래는 연명자 씨가 청해 주셨네요.

경쾌한 리듬의 포크곡이죠. 사랑이 온다. 김창수 씨가 신청하셨고요.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아, 오늘은 0253번으로요. 연휴 기간에 등산을 두 번 했어요. 그러셨군요. 주위가 온통 초록색, 녹색으로 뒤덮인 모습이 너무 멋지더군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하시면서 녹색지대 노래 아무거나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녹색이 떠오르면서 그냥 녹색지대 노래 아무거나. 아, 녹색지대 노래 참 좋은 곡들 많은데요. 대표적인 곡이 아닐까 싶네요. 사랑을 할 거야. 이 노래 가사를 찾아봤어요. 오늘 그러면 녹색지대 노래는 DJ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0: 치킨 동물복지차단 차단치킨.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3: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4: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
5: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6: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이윤수 씨의 그대 곁으로. 이 노래는 박윤서 씨가 정해 주셨네요. 가요 속으로 해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인순 씨가 어맛? 이런 표현. 어맛! 서산 해미 성지성당 다녀오는 길 올라가는 고속버스인데요. 고속버스에서 승화 씨 목소리가 들려요. 우리 기사님께서 가요 속으로를 켜놓으셨군요. 고맙습니다. 조심해서 잘 도착하시기 바라고요.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입니다. 장나라 스윗 드림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홈핏.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2: 홈핏.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세상을 바꾸는 여성의 힘! 수원 여자 대학교.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복
3: 기업이 잘 되는
2: 경복
3: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3: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19자
1: 필리폰.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

0: 경험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짧은 영상에서 본 건데요. 5살쯤 되는 아이가 AI한테 전쟁은 왜 일어났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AI가 아무 말이나 영어로 막 대답을 하는데 아이는 한국말로 하라고 뭔지 모르겠다고 도저히 둘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갈 길은 멀고 말은 안 통하고 결국 AI가 한국어로 한마디를 하는데 솔깃하더라고요. 모르겠으면 그냥 같이 라디오 듣자. 노래 틀어놓고 창문 열고 바람 들어오면 네 머리카락 날릴 텐데 그거면 되지 않을까? 그거면 되죠. 우선은 그거면 되지 않겠어요?

Bob Dylan, Don't Think Twice, It's Alright. 오늘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상록수님이 아, 득도한 AI네요. 그렇네요. 하셨는데 진짜 그렇죠. AI가 하는 말이 거짓말도 있고요. 가짜 뉴스도 있고요. 정확하지 않은 것도 많은데 가끔 허를 찌르거나 맞는 말도 많아요. 그저 말 잘 안 통하고 뭘 물어봤는데 대답은 해주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원하는 것도 다르고 뭐 한숨도 나고 말 안 통한다고 서로 쿡쿡 찌르면 싸움밖에 더 하겠어요. 그럴 때는 라디오를 들어야죠. 우선은 그거면 되지 않겠어요. 라디오 틀어놓고 좋은 바람 들어오고 이러면 일단 괜찮지 않겠어요? 라디오 진행자인 저는 아주 마음에 드는 답변이고 AI가 참 좋네요. 똘똘하네요. 8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화요일 오늘은 이쪽 지금 레인보우에 오셔서 투표하세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5: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4: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6: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6: 1533 1566
7: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0: 좋아하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0: 마켓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 사이버

Boy from New York City 들으셨어요. 맨하탄 트랜스퍼. 시나이스톤의 모닝 트레인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딸 생일인데요. 낳아주셔서 감사하다며 밥 사준다고 해서 저녁 먹으러 갑니다. 언제 이렇게 잘 컸는지 뭉클하네요. 2807님이 잘 키우셨어요. 그리고 따님 주변에 진짜 좋은 분들이 많이 있으셨나 보다 싶네요. 12인 소기업이었는데 갑작스런 폐업으로 흩어진 직원들이 오늘 같이 저녁 먹기로 해서 가는 중입니다. 진짜 처음에는 다들 너무 당황했는데 이제 각자 자리 잡고 열심히 일하면서 잘 지냅니다. 싱이맘님, 오늘 모이면 그동안에 쌓였던 이야기들 또 많이 나눌 수 있겠네요. 잘 다녀오세요. 맛있는 것도 드시고. 투표는 하셨나요? 오늘은 이쪽이 있는 화요일입니다. 오늘 레인보우로 오시면은 오늘도 맛있는 거 얘기합니다. 어서 들어오셔서 투표하세요. 연휴는 잘 보내셨어요? 오늘 출근하기 좀 싫으셨죠? 하루 더 쉬었는데 쉬면 쉴수록 또 쉬고 싶고 분위기 바꿔서 다시 일하기가 이 모드 전환이 좀 힘들기는 하죠. 그래도 오늘 하루 일과를 어느 정도 다 마치셨을 테니까 아, 잘 보냈다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냈어요. 옆 차선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급히 손짓을 했어요. 제 차 바퀴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출근길에 정비소에 들렀어요. 헐거워진 휠 커버를 제대로 끼우고 돌아오는 길에 앞에선 커다란 트럭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반대 차선으로 오는 큰 트럭 운전자와 손을 반갑게 흔들면서 인사하는 걸 봤어요. 오늘따라 서로서로 챙겨주는 운전자들의 모습이 다정했습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이런 걸 또 겪으니까 또 이런 모습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캐치님들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톡 보내듯이 톡톡 짧은 5줄,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드는 샵

9390으로 레인보우로 보내주세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톡톡 적어서 보내주세요. 8887님 신청하신 토토의 리아 준비되어 있고요. 3934님 신청해 주신 엘튼 존의 노래입니다. 다니엘.

야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시간이 후딱 가요. 최애 방송입니다 하신 땅콩님. 이 노래 세 곡도 잘 들으셨죠? 나나무스크리의 Over and Over, 삼집 아이님께 전해드린 노래, 짐 크로치, Time in a Bottle, 0494님께, Rolling Stones, As Tears Go By, 이 노래는 윌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김재수님, 단양에 농촌 봉사 왔어요. 이틀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나 몰라요. 오늘은 새벽부터 4시간 고추 땄어요. 고추 다 따고 오른쪽 갈비뼈 부분이 아파서 병원 갔는데 세상에 갈비뼈 5번, 6번이 골절됐다는 거예요. 아, 이토록 미련한 사람의 하루였습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0945님, 어깨 수술한 와이프, 아들이랑 같이 병 간호하고 오늘 퇴원했어요. 집에 와서 빨래하고 개고 설거지 청소까지 했어요. 와이프 머리 감겨주고 씻기고 나니 와이프한테 존경심이 드네요. 당분간 하루하루가 대단할 것 같습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이 시간에 CBS 듣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방송이 너무 편안하고 위로가 돼요. 지난주부터 주말 부부가 되어서 많이 쓸쓸한 시간이기도 하고요. 예전부터 이 시간은 저에게 외로움이 밀려오는 시간이었어요. 라디오가 정말 친구가 되어주네요. 노래가 이렇게 마음을 치유한다는 걸 깨달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CBS 음악 FM을 진작에 왜 몰랐을까요? 5105님, 그래도 이렇게 알게 된 게 이게 또 우리가 만난 게 신기하고 좋은 거잖아요. 지기 말리의 드라이브 들으셨고요. 빅마운틴 베이비 I love your way 3857님 청해 주신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김재수님 괜찮으세요? 이 고추 따느라고 아마 굉장히 몸을 웅크리고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오래 계셨었나 봐요. 어떡해요. 잘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남들은 매일 고추 농사하고 고추 따고 매일 이렇게 살고 빨래하고 개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사는데 사실 며칠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안 해보신 분들은 심지어 골절도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농활 가면 농사일 하나도 안 해본 학생들은 마음만 앞서서 열심히 성실히 하기는 하는데 전문 농부들이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경우가 사실 덜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어요. 어떤 자세로 어떻게 작업하는지, 또 몇 시에 일을 하고 얼만큼이라고 쉬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매일 하는 사람들은 또 매일 할 수 있는 비법과 지혜가 나름 또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막 그냥 따라해보면 잘 안 되죠. 아무나 못하는 일, 좀 존경심이 들 수밖에요. 재수님은 일단 치료 잘 받으시고 공구사원님은 앞으로도 그 대단한 하루 계속 좀 해주셔야 되잖아요. 아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또 맡아서 하셔야 되니까 앞으로의 대단한 하루도 기대하겠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CBS 음악 FM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선열로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3: 여행.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아틀란틱 스타 Always. 4953님 청해주신 노래 1부 끝곡이고요. 2부로 갑니다. 오늘은 이쪽으로 오세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8: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3: 휴레.

0: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탈리 콜 러브 들으셨습니다. 9678님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여기는 연평도 섬이에요. 성태랑 페인트 일하러 와서 끝나고 낙조 보면서 듣습니다. 간만에 여유로운 저녁이에요. 푸른 청춘님이신데 일하러 와서 또 있는 곳이 서쪽 섬이다 보니까 낙조는 또 얼마나 멋지겠어요. 딱 두 분이 앉아가지고 일 끝내고 낙조 보면서 음악 듣는 이 시간은 또 얼마나 달콤하고 또 여유 있고 좋을까요? 이제 집으로 들어가셔야죠. 예, 일 잘 마치시고 7시 4분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라디오 저녁 스케치 2부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저희 화요일 코너 오늘은 이쪽 할 텐데요. 먹는 얘기 나오는데 오늘 제가 진짜 배가 고픈지 지금 막 사연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막 쩝쩝하면서 제가 막 꼬르륵 꼬르륵 하면서 이 사연들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되는데 일단 광고 듣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쪽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은 레인보우 들어오셔서 어떤 편이 더 좋으세요? 내

마음이 가는 것으로 얼른 투표하시고 레인보우 못 오시는 분들은 광고 후에 우리 투표하는 거 해보도록 하죠. 광고 뒤에 뵙겠습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대국민 이쪽 저쪽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쪽. 그냥 지금 내 마음이 가는 쪽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막바지 더위를 통과하며 여름 음식 대결의 찬란한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데요. 물냉이냐 비냉이냐, 물냉 대 비냉, 비냉 대 물냉. 이 대결을 결국 하고야 마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먹고 싶으니까요. 자, 우리 먹는 김에 고기도 먹기로 해요. 우리 가볍게 인당 돼지갈비 4인분씩 먹었어요. 많이 먹었죠. 이왕 먹는 거 뭐 돈도 안 드는데 많이 먹어요. 그리고 필연적 선택에 직면했어요. 물냉이냐 비냉이냐. 둘 다 시켜서 나눠 먹으면 된다. 아, 어림없어요. 나눠 먹다가는 몇 젓가락 못 먹어요. 오늘은 이쪽에서만큼은 하나 독점할 거예요. 남은 고기 몇 점은 냉면이랑 조합해서 먹으려고 솔로몬급 지혜도 발휘한 상황입니다. 나는 이 여름의 끝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물냉이냐? 비냉이냐? 당연히 물냉이죠. 살얼음 동동 육수 한 모금으로 기름 낀 식도 쫙 씻어내고 쫄깃한 면에 아삭오독 무절임 소고기 고명 휘감아서 입안 가득 즐기다가 그릇 들고 벌컥벌컥 냉면 육수 들이키면 그런 날들이 있었던가 폭염의 나날들이 아스라이 사라지는 매직. 남은 돼지갈비 한 점 물냉 면발에 척 하고 올려 먹으면 그래 이러려고 올여름 견뎠다 절로 탄성이 나오죠. 무슨 그런 소리, 비냉이 정답이죠. 물냉이에서는 그저 물에 빠진 소고기, 싱거운 풀떼기에 불과한 채소 고명들도 매콤달콤 양념 입은 면발이랑 휘휘 감아서 먹어주면 세계 최고 발명품은 정녕 빨간 양념이 아닐까 확신이 들고요. 남은 돼지갈비 한 조각도 양념 면발로 꽁꽁 휘감아서 입안 가득 먹고 나면 단짠 늠의 맛의 향연이 바로 여기죠. 맛있게 먹으면 고칼로리 영양 만점, 용봉탕이 안 부러운 나느냐 비빔냉면. 대국민 이쪽 저쪽 선택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쪽. 돼지갈비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배불러 남긴 고기 한 조각도 꿀맛 조합으로 만들어주는 물냉 비냉의 마법. 단독자로서도 한치 부족함이 없는 여름 면 음식의 최강자. 물냉이냐 비냉이냐. 서로 한 젓가락씩 아니 어림없어요. 나의 선택은 오직 한 그릇에 물냉이냐 한 그릇에 비냉이냐 이런 겁니다. 자, 레인보우로 투표해 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샵 9390 유료 문자로 오셔도 됩니다. 예, 커피 한 잔 또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쪽 대국민 여론조사나 다름없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캐치님들 어떤 선택 많이 하셨을까 노래 나간 후에 결과 꼭 확인하러 오세요.

어우, 시원하네요. 마크론슨, 브루노 마스, 업타운 펑크, 와이드 체리, 플레이 더 펑키 뮤직, 스티비 원더, 슈퍼스티션. 이 노래는 5565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냉면 표현들이 진짜 기깔나네요. 동백나무님. 항상 이 시간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무것도 안 먹고 올라왔는데 정말 배고프네요. 물냉면이랑 비빔냉면 중에 물냉면이 위너, 승리자예요. 왠지 아세요? 비빔냉면 먹은 사람은 꼭 나중에 물냉면을 먹거든요. 아, 이런 이유로 5299님은 물냉면이 승자다. 물냉면 먹는 사람은 비빔냉면을 안 먹기도 한대요. 아, 비빔냉면 먹고서는 꼭 물냉면을 먹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기준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가 하면 아닙니다. 비냉이 승자입니다. 왜냐하면 전이나 만두 같이 먹는 쌀.

사이드 음식을 먹을 때 물냉보다는 비냉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 이런 기준으로 비냉 승리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매죽 비냉이란 말 아세요? 매워 죽고 더워 죽어도 비냉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프님. 정읍에서 전보 냉면 판매하는 점주입니다. 저 손 엄청 바쁜데요. 저 물냉파예요. 5341님 하는 요 식당에서는 물냉이 더 맛있을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네요. 후식으로는 당연히 물냉이죠. 고기에는 비냉이죠. 이런 팽팽합니다. 느끼함도 싹 내리고 매콤함까지 챙겨서 입에 가득 넣으면 아 진짜 배고프다. 은섭님도 그러셨고 아 저 간단히 저녁 먹었는데 가게고 손님이고 뭐고 그냥 나가서 한 그릇 먹고 싶네요. 워라 독장님도 그러셨고요. 돼지갈비 주세요. 고민이님이 아니 일단 돼지갈비를 먹어봐야 내가 비냉인지 물냉인지 알겠다. 뭐 이런 사연 등등등. 아, 네. 되게 맛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물냉 53.8%, 비냉 46.2%. 물냉이 조금 더 많이 나왔네요. 요즘에는 뭐 그 이런 분들도 좀 계세요. 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방법 찾았거든요. 일단 비냉으로 주문을 먼저 하고요. 반쯤 먹다가 비냉에 따라온 육수를 부은 다음에 나머지는 물냉으로 먹으면 돼요. 비빔 양면이 더 있어서 그 육수 넣은 다음에 더 맛있습니다. 8357님. 이렇게 반반 냉면으로 드시는 분도 계세요. 하여튼 결론은 내 혀가 정답이죠. 내가 맛있는 대로 어쨌든 뭐 해서 먹겠다. 그 3379님은 지금 아들이랑 톡한 거 보내주셨는데 비냉 물냉 반반 먹자고 지금 아들이랑 합의가 됐고 집에 들어가셔서 고기 실제로 고기 구워 지금 드세요. 그러면서 맛있게 들고 계시네요. 아, 진짜 오늘 저는 너무 괴롭네요. 노래 듣겠습니다. 올리비아 뉴튼 존 클리프 리차드 Suddenly 0494님 청해 주신 노래고요. 패티 오스틴의 Smoke Gets in Your Eyes 듣겠습니다.

용신님, 저도 서초동에서 고속버스에 차선을 양보했는데 기사님이 엄지 척을 해주시더라고요. 기분이가 진짜 좋았어요. 바쁘고 힘드실 텐데도 그런 제스처 감사하더라고요.

0: 그랬을 거예요.
1: 용서해 주세요.
0: 네. 노래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을지 훈련 기간으로 오늘은 공무원들이 한두 시간 정도 일찍 비상 소집되는 날이었어요. 출근을 너무 일찍 했더니 어제의 휴무가 무색할 정도로 오늘은 너무 긴 하루예요. 텃밭에 심어 놓은 공심채 수확해서 직원들과 나눔한 하루이기도 했어요. 7415님이신데. 아, 공심채. 지금 3038님도 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저녁에 저 모닝글로리 볶음 해먹을 계획을 안고 퇴근 중이에요. 지난달에 나트랑 여행 다녀왔는데 현지에서 먹었던 맛이 그리워서 모닝글로리를 주문했어요. 생각보다 요리법도 쉽고 간단해서 똥손인 저도 잘 만들 수 있더라고요. 오늘 저녁에는 베트남 미식 여행 다녀올게요. 그러셨는데 공심채가 모닝글로리거든요. 아, 이거 지금 나오는 철인가 보네요. 누군가는 또 이렇게 좋아하는데 선물로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으실까. 그죠? 7415님이 주신 공심채 받으신 분들은 진짜 오늘 개 타신 거예요. 만나게 해드시겠네요. 연휴 다음 날은 갑자기 초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평소보다 두배 넘는 일을 하는데도 잘 마무리했어요. CBS FM 들으면서 힘 얻어서 1405님도 이제 남은 일잘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신다고. 잘 들어가세요. 노래 두곡 듣겠습니다. 마이클 언스트락의 Sleeping Child, 1405님 청해주신 노래고요. 존 메이어의 New Light. 9779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1: 부탄 가스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2: 관자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0: 소화 불량
1: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올품.
2: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3: 저녁 스케치 오늘 끝곡입니다. 산타나 피처링 미셸 브랜치 The Game of Love. 이지연 PD, 노경화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홈핏.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홈핏.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배에서 흘러버렸고 주차장은 바다가 돼서 넘실댔고요. 아유, 담비가 되고 약비가 되어주길 그토록 바랐는데 물폭탄을 맞아서 주저앉은 곳들이 너무 많죠. 봄비에 싹트고 여름비에 쑥쑥 자란 농작물들이 어떻게 됐을지, 아무튼 아직도 빠져나가지 못한 흙탕물이 원망스럽지만 쉬어도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여러분을 위로하면서 행복한 동행 시작하겠습니다.

0: 물난리로 고생하는 이웃들한테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무어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섬집아이님 그러게요. 저도 조금 전까지 뉴스를 보다가 이제 스튜디오 들어왔는데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공무원, 자원봉사자, 뭐 그 군부대 지원 인력까지 총 동원이 됐어요. 아유 참 과하지도 또 부족하지도 않게 딱 그만큼이면 적당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쵸? 모쪼록 빠른 복구를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원하면서 오늘도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첫 곡은 박정현, 임재범이 함께한 사랑보다 깊은 상처였고요. 또 어떤 음악으로 함께할지 듣고 싶은 음악 전하고 싶은 사연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레인보우 게시판엔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수실력자 나의 꿈을 숨실력 발휘 쏴 실력자 내 실력이 숨 실전으로 쏴 쏴 쏴 숨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요즘 유산균 장부터

제가 어릴 때요. 제 사는 곳에 물난리가 났었어요. 수재민이라고 나라에서 지원을 받곤 했었는데 이제 어른이 됐으니 제가 도와야겠죠? 하고 믿음 소망님. 그 마음이 너무 예쁜 거죠. 그럼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죠. 도울 수 있으면 당연히 도와야 하고요. 까메오님이 낮에 햇볕이 참 뜨거운데 정말 뜨거웠어요. 아침 저녁이 되니 이렇게 선선할 줄이야.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싶죠. 저녁 먹고 지금 산책길 도는데 귀뚜라미가 귀뚤귀뚤 노래를 하네요. 가을이 오려나 봐요. 참 이 계절의 변화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귀뚤귀뚤 어디로 운다 그랬죠? 귀뚜라미는 날개로, 매미는 배로 그렇게 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가을이 정말 9509 우리 님도 보셨군요. 초승달이 정말 너무 예뻐요. 출근길에 현주님 보셨어요? 하고 글을 주셨는데 아유 참 마음이 아주 복잡해요.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비가 그렇게 왔냐 싶게 달이 뾰족하니 얼굴을 내밀고 있어요. 너무 예뻐요. 지금 스튜디오에 앉아서 보이는데 저 조각달 손톱살, 손톱살이 아니고 손톱달 그 가운데 토끼가 한 마리 앉아서 놀고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4536번으로도 초승달 보면서 행복동에서 살포시 음악 나눔해요 하셨는데 그래야 우리 음악 나눔하기로 하죠. 1623번으로 불독맨션에 나성에 가면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오리지널 곡은 새샘트리오고 또 장미여관과 심은경이 함께 했을 때 그 분위기는 또 다르죠. 그리고 나의 옛날 이야기 조덕배 씨 음성으로 노상윤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3821-7491번으로 청해 주신 바다새입니다. 사랑하고 있어요.

옛날 옛날 내가 살던 작은 동네엔 늘 푸른 동산이 하나 있었지. 거기엔 오동나무 한 그루하고 같이 놀던 소녀 하나 있었지. 널 따라 오동잎이 떨어지면

이정래님, 김수미님 청해 주신 송창식 나의 기타 이야기. 기타 소리가 참 좋죠. 1084번으로 이은아 겨울장미. 허스키 중에 최고의 목소리가 아닐까 우리 대우님이. 그러게 말입니다. 뭐 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목소리가 아닐까 싶어요. 또 8679번으로 주현미, 소녀시대의 서현이 함께했죠. 짜라자짜. 이 노래도 보니까 벌써 17년이 됐어요. 뭐 한 7, 8년 되지 않았나 싶은데 벌써 7, 8년이 아닌 17년 전에 발표된 노래고요. 바닷에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 미경님이 또 좋아하는 곡입니다. 근데 오늘 기분이 많이 다운들 되신 것 같아요. 2512번으로 매일 듣기만 하다 글 남겨요. 너무 기분이 다운됐어요. 그래요. 아이고 참. 우리 안양천 불방개님도 제 마음의 병 제가 키운 거 그 병도 제가 고쳐야 한다는 걸 시간이 걸리겠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력해야죠. 그러게요. 마음의 병은 노력하면 고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5419번으로도 차 타고 가는데 창문을 열었어요. 달도 찾아보고 있는데 아 오늘 정말 많이 힘든 날이다.

분들이 오늘 많이 계신데 저는 8270번으로 44세 여성입니다 하면서 글을 주셨는데 오늘 투석 다녀왔어요. 콩팥 기능이 10%도 채 안 남았대요 라는 글을 주셨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갑자기 어휴 어떻게 하여튼 혼자라는 생각 하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옆에서 또 가족들이 함께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은경님, 영숙님 청해 주신 곡 이어드립니다. 이장이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0: 용연님, 5381번으로 정해주신 노사연님 그림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서유석 씨 버전으로 전해드렸어요. 그때는 빗소리가 많이 들렸는데 바불검의 음성으로 비야비야. 바불검은 언니가 시집가니까 비야비야 오지 말라고 하지만 지금은 이 경남, 거제, 통영, 제주 지역이 너무 걱정이 돼서 비야비야 그만 오라고 노래를 하고 싶었습니다. 또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의 삽입곡이죠. JYJ. 한번쯤 JYP라 그럴 뻔해서. JYJ의 찾았다. 또 이장이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내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은서님 정말 인기 폭발입니다. 은서님의 생일을 너무 많은 분들이 청해 주셨어요. 우리 경자님이 현주님 은서님 생일 축하해 주실 거죠? 그럼요. 그럼요. 보현님도 연숙님도 명수님 종근님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소리 질러!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8: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쉼 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3: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문세 사랑이 지나가면 5309 또 0073이 대전으로 청해 주신 곡 함께 했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논산 훈련소에 입대했습니다. 아이를 두고 오는 발걸음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저녁은 잘 먹었는지, 오늘 밤 낯선 곳에서 잠은 잘 잘까 걱정이 됩니다. 아직은 더운 날씨 건강하게 훈련 받고 5주 후에 씩씩하고 늠름한 아들을 만나길 바라봅니다. 향기 나는 바다님. 충분히 우리 바다님 마음 바라는 대로 그렇게 건강한 모습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드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씩씩하고 멋진 남자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상품 산점.
1: 이젠 랜드가든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

0: 지친 나를 안아보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5: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6: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7: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5: 한국침례신학대학교.
8: Good Music Station. CBS FM.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Let's talk more music. 말은 적게 음악은 많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행복님 퇴근 잘 하신 거죠? 빛별님도 방송 잘 듣고 계시다고 고맙습니다. 김수희 MO 그리고 부열님 3534번으로도 청해 주신 곡이고 와 두 보족의 이 노래를 들을 수 있구나 하고 1182번으로 고맙습니다. 김사인님 또 8002번으로 청해 주셨는데 김수철의 두 보족의 몽골에서 듣는 두 보조개는 어땠을까요? 밤하늘에 막 쏟아지는 별빛들을 바라보면서 방송을 듣고 계실 거 아니에요. 창혜님, 또 청아 엄마는 장가계 여행 왔습니다. 듣기만 하다가 나 외국 나가면 한번 올려야지 했는데 이렇게 나와서 올리니 기분이 좋아지네요. 아무튼 여행 끝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 멋진 여행하고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9186-1836번으로 정해주신 곡 마야입니다. 나를 외치다.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듣고 계신 지금 시각 9시 38분 40초 지나고 있고요. 조앤의 햇살 좋은 날 5741번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예쁜 가수 조앤. 안타깝게도 향년 26세의 나이로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가수죠. 햇살 좋은 날. 또 3635 휴대전화로 징검다리 2기의 노래예요. 님에게. 또 박준하의 너를 처음 만난 그때는 7762번으로 또 마야 나를 외치다 많은 분들이 청해 주셨고 제가 사실 그 전에 그 김수철 두 보조개를 전해드리면서 사실은 제가 그 노래에 푹 빠져버렸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영애 씨 조율 곡 소개를 못했어요. 아까 누가 그러셨지? 한영애 조율 소개 안 했죠? 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더 잘하세요. 하우스멍님 청해 주셨는데 이 한돌 작사 작곡의 한영애 조율 아까 소개 못해드린 거 예. 사죄드리면서 이제 소개드립니다. 아이고 오늘 알바 끝내고 너무 힘들어서 완전 뻗었습니다 하고 미령님 글 주셨는데 그래도 음악 들으니까 힘이 나시죠? 2043-4346 두 분이 청해 주신 곡. 제 노래인가요? 윤영주입니다. 바보.

0: 프리스타일의 Why. 이게 알파벳 Y인데요. 제목은 부제가 Please Tell Me Why 라고 적혀있네요. 말해줘. 왜? 뭐 때문에? 말해줘. 막 그러면서 우리 산도님, 겨울바다님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형주 바보 전해드리면서 제가 곡 소개 못했다고 바보 그랬더니 다들 지금 게시판에서 나도 바보요, 너도 바보요, 막 서로 바보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바보는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이래요. 바보, 밥. 바라볼수록 보배라는 분도 계시고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이라고. 아, 정말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말을 여기서 하는군요.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바보,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믿겠습니다. 아멘 해야지 여기서 이 장면에서. 예,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랑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펌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0: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0: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서울 사이버 대학교.
3: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4: 꼬밍 아롱 언니가 내일 더 좋은 곡으로 오실 거죠? 하셨는데 그럼요. 우리 꼬밍님도 내일 꼭 오실 거죠? 지하철 막차 타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동물원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성환님 청해 주신 곡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환,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성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밤 창문을 열어놔도 집 안으로 벌레가 들어오지 않는 건 그 사이에 방충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촘촘한 그물은 작은 벌레를 막아내지만 그래도 바람과 빗소리, 풀벌레 울음까지 모두 막지는 않죠. 들어올 것은 들이고 막아야 할 것은 막아주는 꽤 지혜로운 경계인 셈입니다. 무언가를 지킨다는 것이 꼭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가야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지혜로운 방충망처럼 우리도 하루라는 시간을 겪으면서

내게 힘이 되는 것들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또 나를 함부로 흔드는 말에는 촘촘하게 선을 그어도 괜찮겠죠. 나를 지켜주는 경계 안에서 오늘도 만만치 않은 하루 잘 보내셨나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8월 18일 화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단에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주말과 연휴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시작된 일상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창문에 달려있는 방충망을 보면서 이거 참 지혜로운 발명품이란 생각이 새삼 들더라고요. 시원한 바람은 들어오고 또 그 밖의 것들은 막아주고 방충망처럼 필요한 건 받아들이고 해로운 것은 걸러내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가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실사이버대에서 수 실력자 나의 꿈을 수 실력 발휘 쏴

0: 쏴!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카티프로 시!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5: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4: 자연한 알. 현대 큐밍.
6: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4: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6: 큐큐큐큐 큐밍.
4: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7: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10: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11: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9: 한국침례신학대학교.
1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두 곡이었어요. 김광진의 편지, 꾸물마미님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4955번으로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항상 눈물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하셨어요. 그렇죠. 잔잔해서 과장하지 않아 더 슬픈 느낌이랄까요? 거기에 김광진 씨의 꾸밈없는 음색이나 창법도 한몫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회사 일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퇴근길에 꾸밈을 듣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라디오 들으며 절로 그냥 위로가 됐나 봐요. 꾸밈 그 자체가 제게 힐링이며 위로입니다. 감사해요. 4934님 오늘 하루 애쓰셨습니다. 우리 꾸밈님의 이런 이야기가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김광진의 편지,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까지 들으셨어요. 밤 산책 중인데 귀뚜라미 소리가 가을을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 바람도 시원하고요. 밤하늘 바라보며 남몰래 소원 하나 빌었습니다. 6947번으로 보내셨어요. 행복한 호빵걸님은 5일 동안 자리를 비웠다가 출근했더니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숨도 못 쉬고 일했다니까요. 마무리도 못했고 이번 주 내내 해야 해요. 휴가는 행복했지만 절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안 하고 간 것도 아닌데.

억울해요. 그래도 잘 쉬었으니 열심히 빠르게 해볼게요. 그러니까요. 쉬기 위해서 일을 하고 갔는데 그래도 쉰 시간 동안 쌓인 것들은 또 어쩔 수가 없죠. 그거라도 안 해놓고 갔으면 더 많았을 거다. 이렇게 약간 위로하시면서 이번 주 수월하게 너무 힘들지 않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마이바우저 님이 신청하신 노래네요. 쿨의 송인.

누군가 나의 취향을 대신 말해줄 때가 있다. 이 사람은 커피에 시럽 넣지 않아요. 김밥에서 당근은 빼고 먹어요. 고기보다 채소 반찬을 더 좋아해요. 자주 만나는 사이거나 가족끼리는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서로의 취향을 잘 알기 마련이다. 그래서 마트에 갔다가 익숙한 과자를 보면 별다른 이유 없이 하나를 덥석 집어들기도 한다. 생각해보면 취향은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는 아니다. 믹스커피와 아메리카노 중 어느 쪽인지, 말랑복숭아와 딱딱복숭아 중 무엇을 좋아하는지, 빵은 크림파인지 바게트파인지, 꼭 기억해야 할 기념일도 아닌데, 그런데 누군가는 그 사소한 것들을 마음 한켠에 오래 보관해 둔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은 뜻밖에도 이런 순간에 찾아오는 것. 내가 무심코 한번 말했던 취향을 기억해주거나 나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서 알아주었을 때.

그때 우리 안에는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하나 박힌 듯 무한한 행복이 반짝반짝 빛난다. 밤의 끝자락에서 너 채소 좋아하잖아. 그래도 고기 같은 것도 좀 먹어. 잘 먹어야 힘을 내지. 그 사람의 취향에 나의 염려와 애정을 보탠다. 좋아하는 것을 알아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잘 먹고 잘 지내길 바라는 것. 사랑은 그렇게 기억에서 돌봄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빛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김세정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랑인가 봐.

메이비님이 청해 주셨던 김동률, 이소은, 욕심쟁이, 성시경, 우린 제법 잘 어울려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언니, 저는 지금 씨름 중이에요. 마음에 드는 포스터가 있어서 사왔는데 벽에 자국 남는 게 싫어 마스킹 테이프로 붙였더니 자꾸 떨어지네요. 벽면에 자국 없이 깔끔하게 붙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3004번으로 보내셨어요.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제가 상품명을 말씀드릴 수도 없고 지금 생각도 안 나긴 하는데 요즘에는 자국 없이 액자나 포스터 같은 거 붙이는 거 잘 찾아보시면 있어요. 네, 도움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어떻게 잘 검색해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파트 살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사 대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인사하는 걸 보고 저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하기 시작했더니 이웃들과 친하게 됐네요. 먼저 인사하니 마음이 편합니다. 6709님, 아, 자녀분이 먼저 인사하는 걸 보고 부모님께서 우리 구모님이 아 나도 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약간 화난 것 같은 표정일 때가 있는데 먼저 인사하면 금세 표정이 활짝 웃으면서 아 안녕하세요 하고 금세 또 바뀌기도 하잖아요. 먼저 말을 건네는 거 어렵긴 하지만 가장 빠르게 또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청곡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이 노래는 라일락님 1604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휘성의 안 되나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씨.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올품.
7: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입니다. 바위나리님이 청해 주셨어요. 최유리 당신은 누구시길래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0: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0: 지금 홈픽해
3: 홈픽
0: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3: 홈픽
0: 홈픽
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렉

0: 지금 자연인
1: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끝에 올라 맑고 힘찬 노래를 반복합니다. 이 노래는 여기가 내 영역이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배우자다. 라는 신호입니다. 꾀꼬리는 대부분 숲의 가장 높은 수관에서 생활합니다. 짙은 잎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드뭅니다. 우도에서 들은 꾀꼬리의 노래는 보이지 않는 숲의 주인공이 보내는 여름의 첫 인사였습니다. 자연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절을 가장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윤도현의 사랑투였습니다. 이 노래 아까 신청하신 분이 0937번으로 정해주신 노래였네요. 누상동 사모님, 야구장 고작 3번 다녀오고서는 자기는 이제 야구 광팬이라고 말하는 우리 딸. 유니폼도 사고 야구 좋아하는 이모한테 야구장 가자고 아주 난리 난립니다. 선수들 이름 다 외우고 응원가도 다 외웠대요. 엄마 아빠는 야구 관심이 없으니 야구 좋아하는 이모랑 이제 친하게 지낼 거래요. 금요일에 이모랑 야구장 간다고 신났네요. 회사 바빠서 피곤해하는 이모는 안중에도 없는데. 딸아, 이모 힘들다. 그렇군요. 부모님은 크게 그게 관심이 없는 편인데 따님이 뭐 세 번 다녀왔어도 광팬이 될 수 있는 거죠. 유니폼도 사고 또 응원가도 다 외우고 선수들 이름 외웠으면 뭐 끝인 거죠. 뭐 다 준비된 거 아닌가요? 아, 이모님과 재밌게 잘 다녀오기를 바라고요.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0: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카티프로 시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 티센.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대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혼자 사랑한 건 혼자 이별하고 혼자 추억한 거 혼자 무너지고

8796번으로 신청하셨던 이은미의 애인이 있어요. 바비킴 사랑 그놈.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이정봉의 어떤가요? 였습니다. 6547번으로 보내셨어요. 엊그제 밤에 남편이 자다가 일어나 온 집안의 등을 다 켜고 살충제까지 들고 저를 깨우길래 왜 그래? 하고 물으니 벌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말벌이요. 우리 집

아파트 8층인데 이게 뭔 일인지 놀라서 저는 수건을 감아 들고 살피고 남편은 살충제 들고 살피니 전등으로 날아들더라고요. 그때 재빠르게 살충제 발사 맥없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 제가 감고 있던 수건으로 내리쳐서 잡고 수건으로 덮어놨는데 아직 죽진 않고 기절만 했는지 붕붕대며 발버둥을 치는데 남편은 저보고 휴지로 싸서 변기에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는 무섭다고. 누가 남잔지 난 죽어도 못한다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버리고 소등한 뒤 방으로 갔습니다. 한밤중에 아파트 8층 거실에서 말벌 소동으로 한바탕 난리였던 게 생각이 나네요. 우리 집 방충망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디로 들어왔을까? 말벌이면 생각만 해도 지금 등에 소름이 돋아서 읽으면서도 한 번씩 가라앉히면서 읽었네요. 여름철에 일어나는 몇 건씩 일어나는 에피소드 중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죠. 그 얼마 전에 보니까 벌레를 치워서 버려주는 무슨 알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얼마 드릴 테니까 제발 좀 잡아주세요 하는. 아, 이것도 어떻게 잘 해결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이후 112번으로 보내셨어요. 저는 강릉 영진해변으로 일주일 살기 하러 왔습니다. 9월부터 일 시작하기 전이 시간 아끼고 감사하며 잘 지내려고요. 그동안 날씨가 엄청 흐렸다더니 오늘 날씨도 한몫하네요. 아무 계획 없어도 여유로운 이 시간과 공간이 감사한 하루입니다. 이 행복한 공간에서도 꿈은 늘 함께 할게요.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바버레츠의 가신 애들. 그리고 이어드린 곡 이하이의 손잡아줘요 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11시 41분 지나고 있네요. 요즘 사촌동생이랑 독서에 빠졌습니다. 서로 좋은 책 있으면 추천하고 다 읽고 나면 동생이 저한테 택배로 보내주고 하다 보니 독서량도 늘고 뭔가 뿌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랑 취향이 비슷해서 독서도 그렇고 미술관 가는 것도 좋아해서 같이 가고 너무 좋습니다. 0141님. 이게 문화생활, 이런 취미.

한 봉지 주었고, 저녁, 봉지 가득 주었고, 저녁에는 지인 언니가 황도를 한 가득 주었어요. 친구와 언니는 맛난 과일을 주면서 좋은 것이 아니라며 도리어 미안해 하더라고요. 맛난 게 있으면 생각나는 이가 제가 되어서 행복한 밤입니다. 9249님. 늘 말씀드리지만 평소에 잘 하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많이 받으시는 게 아닌가. 또 그만큼 많이 베푸셨겠죠. 과일 부자. 네. 배도 부르고 마음도 부르시겠네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왜 이리 할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할 텐데 눈에 보이니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치우다 보니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남편은 건조시킨 빨래 정리하고 저는 주방일하고 딸은 여행 갈 채비하고 있으니 한 가족 세 사람 모두 각자 바쁜 이 시간입니다. 따님은 여행 가나 봐요. 좋겠는데요. 네. 잘 다녀오기를 바라고요. 아까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이 노래 신청하신 분, 네, 1415번으로 청해 주셨는데, 네, 제가 아까 소개해 드리는 걸 깜빡했네요. 신청곡 한곡더 보내드립니다. 햇살 바람 나무향기님, 이승기의 노래 청해 주셨네요. 되돌리다.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 사이버 대학교.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참 좋은 여행.
4: 광고 전에 들으신 노래 이창섭이 부른 천상현이었고요.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 하림의 위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부드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

0: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목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0: That was a David Bowie song.
1: Thank you.

음반가게는 점원이 자리에 없지만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음악을 고르고 조용히 같이 듣고 있어요. 제가 바로 여기 이곳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점원이 준비한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들어보시죠.

좋은 음악들 함께하고 계신가요? 다음 곡도 한 땀 한 땀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광복절 연휴 보내고 일상으로 잘 돌아오셨나요? 누군가에게는 쉼을 채우는 좋은 시간이었지만 한편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도 많으시죠. 특히 거제와 통영은 관측 이래 가장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하죠. 비 피해가 커서 걱정입니다. 요즘은 정말 뭐든 적당히가 드물지요. 극한 더위, 극한 가뭄, 극한 호우. 그거로 치닫는 계절에 우리의 일상도 거칠게 내몰리고 있네요. 극한으로 치닫는 세상에 치일 때 그 간극을 메우고 균형을 잡아가는 힘이 있다면 바로 서로를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 피해 입으신 분들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길 마음을 더해봅니다. 우리도 날선 마음 대신 한 발 물러서는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파바로티 중에서 한석규, 이재훈, 행복을 주는 사람 들으셨어요. 에이, 여름을, 와, 이 올여름 좀 조금 무사히 많이 더웠지만, 마지막 선물 같은 연휴라고 생각했는데, 전해오는 비 피해 소식에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특히 거제 통영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비 피해가 엄청 나더라고요. 1년에 내릴 비의 절반이 하루에 내렸다니, 상상도 안 돼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거제가 또 최근에 많이 떠서 그 거제 통영 그쪽이 더 좀 우리에게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영음씨들은 어떻게 모두 안녕하신가요? 안부 좀 나눠주세요. 네, 그런데 우리 레인보우 게시판에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갑자기 그 게시판에 강디 저 첫 곡 예매 성공 봄투봄님 라일락 행기님 강디 휴 클로저 예매하고 인사하러 왔어요. 첫 공엔 응원 갑니다. 또박이님도 15일 첫 공 저도 티켓 성공하셨네요. 무섭게 저에게도 정말 팬이 있군요. 너무 무섭네. 네, 열심히 준비해볼게요. 무섭다. 이런 기분이구나. 네, 오늘 지금 좀 아까부터 티켓이 오픈된 거죠? 네, 연휴 지낸 이야기, 연휴 동안 본 영화도 있으면 나눠주세요.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도 보내주시고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채움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네가 좋아.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희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청춘의 설렘, 그리고 노년의 사랑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두 곡을 이어 들려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70대의 사랑을 담은 영화죠. 장수상의 중에서 주뜨비, 난 당신을 원해요 였습니다. 까칠한 성칠 할아버지가 금님 할머니와 데이트를 앞두고 설레면서 준비하는 장면에서 흘렀죠. 앞서 들은 피시 인 더 풀은 하나와 앨리스의 명장면이죠. 앨리스가 오디션 자리에서 종이컵으로 급조한 토슈즈를 끼고 최선을 다해 발레를 추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너무 예쁘죠.

예쁘죠, 그 영화. 또 다른 주인공 그 짝사랑하는 모습들도 되게 귀엽고. 네, 이와이 슌지 하나와 일스.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예뻤다. 그리고 정서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 여러분. 새벽 이슬님, 비피의 장난 아닙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 여행은 망쳤지만요. 아, 그쪽으로 여름 휴가 가셨었군요. 얼른 회복되길요. 아, 현장에서 보셨다니. 더 걱정 많이 되셨겠어요. 휴가도 잘 못 즐기시고 걱정 한가득 안고 오셔서 어떡해요. 힘내시고요. 정말 아, 피해보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피해 없길. 3152님, 안녕하세요 강디. 여기 부산도 3일째 비가 오고 있어요. 다운되는 기분 끌어올릴 수 있는 노래 부탁드려요 하셨네요. 네, 저희 잘 찾아보겠습니다. 6002님, 또 첫 인사 주셨네요. 같은 김포인입니다. 최강이씨 팬입니다. 최강 동안, 최강 미모, 최강 인성. 감사합니다. 어쩔 줄을 모르겠네요. 이거 다 맞는 건가? 아멘. 네, 맞아라. 네, 맞습니다. 칭찬을 받아들이는 게 겸손한 거래요. 네, 칭찬을 잘 못 받아들인 거는 교만한 건가 봐요. 그치, 내가 뭐라고. 칭찬을 안 받아들이고 난리야. 감사합니다. 청개구리님, 강짱언니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네요. 맞아요. 오늘 월요일 같다고 하신 분들 많았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오늘 월요일 같아요. 네. 0124님, 첫인사 나눠주셨어요. 지점장님, 팀장님과 진천으로 출장 가는 중이에요. 차 안에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평소 두 분께서 많이 챙겨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에요. 늘 감사드린다는 마음 꼭 전해주세요. 지금 어떤 표정이실까요? 어떨까요? 막 웃고 계실까요? 궁금하네요. 문자 보내는 순간에도 괜히 떨리네요 하셨습니다. 저처럼 약간 수줍수줍 부끄러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옆에 팀장님, 주점장님 좀 어떻게 좀 잘 좀 으이그 이런 거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따가 내가 커피 한잔 사줄게 이런 거. 네. 네, 사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신청곡으로 가보면 어떨까 해요. 7394님이 단발머리 중학생 시절이 생각나는 몽글몽글해지는 곡 하면서 신청해 주셨는데 괜찮을까요? 라붐, 리차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그리고 역시 몽글몽글한 곡 한 곡 더 이어가 보면 어떨까 한데 토요일 밤의 열기 중에서 비지스 How Deep Is Your Love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9355님, 창고 정리하러 와서 레인보우 켰더니 세상에 최애곡이 나오네요. 뭔가 통한 듯. 네, 누군가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좀 낭만적이지 않나요? 미주님, 오늘 첫인사 많이 해주시네요. 저 사무실인데 혼자 근무해요. 국장님 이번 주 휴가여서 혼자 라디오 들으면서 근무하고 있어요. 강희님 팬이에요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런 일들 좀 있을 수 있죠. 또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시니까 그쵸. 네, 그 자리에 이제 나만 있는 일들이 생기죠. 좀 색다른 기분도 들으실 거고 어떻게 그래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시네요. 네, 저도 그 친구, 제가 친구 집에 살고 있는 건 다들 아시죠? 근데 친구의 언니네 가족이 제주도 사는데 우리 그 서울로 여행을 와서 그 김포 집에서 하루 묵게 된 거예요. 이틀. 그래서 제가 그 대본도 봐야 되고 하니까 엄마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전 엄마 집에서 저는 또 엄마랑 되게 추석처럼 또 그런 시간 보내고 안 먹어 이런 것도 다시 옛날처럼 중2처럼 막 하게 되고 김포 집 사진이 보내져 오는데 제가 그 방문에 턱걸이 봉을 설치했거든요. 문틀 철봉. 근데 조카들이 거기서 막 놀고 뭐 와 너무 다른 집 같으면서 와 우리 집이 되게 적막한 집인 줄 알았는데 고요하고 아름답다. 아이들이 저렇게 뛰어다니니까 너무 이쁜 집이구나. 되게 기분 이상하더라고요. 걔네들이 살아야 될 것 같고 막. 네. 또 성격적으로 아, 저 아이들의 집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7761님, 강디, 전 연휴에 남편 회사 숙소로 아이들과 같이 가서 보드게임하면서 알콩달콩 지냈어요. 봐봐요, 요런 거요, 요런 거. 마지막 하나 더, 5210님, 독일에 있는 딸이 잠깐 들어왔다가 어제 출국했어요. 애틋해라. 공항에서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공항은 왜 눈물이 자꾸 날까요?

듣기만 해도 눈물 나요. 짧았던 여름방학이 끝난 기분, 이제 또 가을이 오겠죠?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공항만 가도 돼요. 저는 공항만 다녀온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이미 여행 간 기분, 그 애틋한 기분이 막 나요. 설레고. 야, 여러분 이런 소식들 참 재밌고 좋습니다. 이번 주 영화 선물입니다. 영화 캐리어를 끄는 소녀 시사회 초대합니다. 갈 곳을 잃은 15살 소녀가 한 가족의 일원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펼쳐지는 인생 랠리 드라마예요. 시사회는 26일 수요일 저녁 CGV 용산입니다. 그리고 영화 경주기행 예매권 드려요. 수학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한 막내딸 경주를 위해서 8년을 기다린 끝에 죽이는 여행을 떠난 내 모녀의 가족 복수극입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주세요. 보고 싶은 분들은 각각 말머리 캐리어 혹은 경주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각 보고 싶은 영화 말머리 제목 옆에 본인 성함 꼭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경주 기행 보고 싶으신 분은 경주 적고 최강이 저 이거 꼭 봐야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캐리어를 끄는 소녀는 캐리어 적고 네, 무녀선 이렇게 적고 저도 이거 꼭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뮤지컬 영화 골라봤어요. 피치 퍼펙트 브루노 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 Just the Way You Are와 넬리의 Just a Dream을 섞은 곡이죠. Just the Way You Are, Just a Dream. 발음 왜 이렇게 안 되죠? Just a Dream. 그리고 렌트의 대표 넘버 Seasons of Love. 이 곡은 최승아 님도 청해 주셨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은 귀여운 여인 로렌 우드 폴른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팅커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배우 배정환님 오셨네요. 아, 제 지인인데 여기서 활동 많이 하시는데 하도 요새 안 오셔가지고 청취자분들이 잠깐 찾으시더라고요. 요즘 안 오신다고. 네, 오셨네요. 어떻게? 네. 이상민님, 강디 풋살 재밌었어요? 아, 제가 레인보우 게시판에다가 너무 티켓 얘기밖에 없길래 여러분 일상 궁금해가지고 어떤 영화 봤는지 주말 어떻게 보냈는지 저는 알지만, 아니 여러분 알지만 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저는 풋살 했어요. 여러분 뭐 하셨어요? 했더니 통기타 배우셨대요. 이상민님은 저더러 풋살 재밌었냐고. 아, 뭐 너무 못해가지고 저는 너무 못하고 너무 무서웠어요. 저한테 공줄까봐. 근데 공 받으면 또 어디로 보내야 될지 또 이거 선택장애가 엄청 오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뛰어다니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개처럼. 공 따라다니는 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재밌더라고요. 라큐님, 혹시 리사님하고 같이 한 건 아닐까요? 네, 그분은 저랑 급이 다르죠. 네. 뮤지컬 배우 리사님, 네, 골대녀 나오시죠? 저랑 영화 클로저 같은 배역, 네, 안나 역할, 장희진 배우님, 저 최강희, 그리고 리사님 이렇게 같이 연기하거든요. 그런데 색깔이 정말 다 달라요. 근데 성격이 장희진 배우님이랑 리사님이랑 와, 성격이 너무 좋으세요. 저보다 동생인데 언니 같고 멋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7818님, 밖에서 늘 같이 듣고 보면서 위로받고 감동받는 청취자입니다. 오늘도 감동 있는 영화 음악 화이팅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6990님, 사실 저는 영화 음악을 잘 모르는데요. 강희님 방송 듣다 보니 점점 빠져드네요. 늘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전혀 몰라도 이거 같이 하다 보면 영화 음악도 많이 알게 되고 영화도 꽤 많이 같이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베놈 라스트 댄스 중에서 마룬5 메모리즈 듣고 올게요.

0: 체험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쉬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즙 세트, 올바요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농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3: 태워다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5: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6: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7: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휴, 벌써 끝이네요. 오늘 끝곡이에요. 영화 빅피쉬. 버디 홀리의 에브리데이 띄우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0: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잘 쉬고 돌아온 월요일 같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광복절이나 3.1절 같은 국경일이 휴일인 것에는 잊지 말라고 만든 날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겠죠. 기억은 생각보다 쉽게 흐려지기에 달력에 날짜를 남기고 해마다 하루를 멈춰 세우는 건지도 모릅니다.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소중한 가치조차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저마다 기억해 두는 날이 있죠.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부모님의 생신, 아이가 처음 학교에 간 날, 오래된 친구와 처음 만난 날처럼요. 특별한 날이라고 달력에 표시하지만 사실은 그날에 담긴 마음을 기억하는 것 아닐까요? 기억이란 건 저절로 남는 게 아니라 자꾸 꺼내보며 지켜가는 거겠죠.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8월 18일 화요일 아침의 첫 곡은 푸치니 오페라 트란도트 가운데 들어주세요 주인님 시니오레 아스콜타 소프라노 몽세라 카바의 노래 그리고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저도 중요한 날들은 달력에 표시를 꼭 해두는 편인데요. 사실 날짜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그날에 있었던 사람과 마음을 잊고 싶지 않아서겠죠. 뭐 생일이나 기념일도 그렇고 우리에게 국경일이 있는 이유도 어쩌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중요한 기억도 조금씩 희미해지니까 해마다 그날이 돌아오면 한 번쯤 멈춰서 다시 생각해보는 거죠. 기억한다는 건 과거에 머무는 일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잊지 않고 지금의 삶으로 가져오는 일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쉬고 돌아온 월요일 같은 화요일 아침. 이번 한 주도 기분 좋게 시작해보시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타르티니풍의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보내드렸습니다. 미셔 엘만의 발린, 조셉 자이어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의 프로포즈 음반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 며칠 뉴스 보면서 그 거제에 내린 폭우로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 사흘 동안 800mm가 넘는 비가 왔다 하더라고요. 한 시간에 100mm 넘게 쏟아진 순간도 있었다니까 아유 정말 상상도 잘 안 되는 양인데요. 또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 거제에 사시는 빨강머리 애님 생각이 났습니다. 피해 없으신지 또 지금 우리 방송 듣고 계신 거제 애청자분들 계시다면 댁도 무사하시고 가족분들도 다 안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비 정리가 안 된 것도 많다고 하니까 부디 다치신 데 없이 잘 지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어저께 굿라이프님이 신청을 해주신 곡인데 사실 지금 폭우 얘기하다가 이 곡을 들려드리려니까 좀 그런데 템페스트 준비했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7번 D단조 템페스트 가운데 3악장 알레그레토를 게하르트 오피츠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루드비 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7번 D단조 템페스트 오프 31의 2 가운데 3악장 알레그레토를 게아츠 오피츠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굿라이프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년 시절 가장 슬픈 일 중 하나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일이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고 아이를 따로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늘 돌봄이 큰 숙제였다. 내게는 한창 부모님이 필요했는데 두 분 모두 그럴 여유가 없었고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다. 동생은 너무 어려서 어디 맡길 수도 없는 처지였으니 그래도 말귀를 알아듣는 첫째를 시골에 맡기자고. 5살에서 6살로 넘어가는 무렵이었던 것 같다.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 새빵살이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부모님의 뜻 앞에서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전남 광양군 옥룡면 율천리 동전. 읍내에서도 어른 걸음으로 꼬박 1시간 이상은 걸어 들어가야 나오는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나는 어느 날 그야말로 갑자기 맡겨졌다. 낯선 시골에서의 생활은 재미있었지만 그만큼 외롭기도 했다. 어스름 저녁이 되면 서울에 있는 집이 생각나고 그러면 영문을 알 수 없는 마음으로 슬퍼졌다. 낮이면 또 정신없이 놀다가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마을 초입의 당산나무에 오르는 것을 좋아했다. 뭐든지 품어주는 그 아늑함을 사랑했던 것이 이유였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과 연관된 매일의 의식이었음을 안 것은 한참 지난 다음이었다.

마을 입구에 자리 잡고 있는 당산나무에 오르면 동네 밖 타지 사람들이 우리 동네로 들어오는 모습을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언제 엄마, 아빠가 날 보러 오느냐고 지겨울 정도로 묻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대답은 곧 온다, 진짜 몇 밤만 자면 온다는 말이 전부였다. 그 마지노선이 바로 설날이었다. 가족들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 오래 기다렸다. 겨울의 한복판이고 바람은 사정없이 차가웠다. 나무의 거친 등결을 만지작거리다 보면 얼음이 박힌 손은 딱딱하게 굳어가고 뺨은 벌겋게 달아오르며 온몸의 감각이 사라져갔다. 그렇지만 당산나무에서 내려올 수는 없었다. 버림받았다는 기분과 누군가에게는 내가 전혀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격렬한 고통. 그럴 리가 없고 내가 기다리는 사람은 꼭 오리라는 믿음. 혹시나 바빠서 못 온다면 남은 저 막막한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 그렇게 일주일을 힘들게 보내고 설날 아침이 되어 마침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린 동생을 안고 손에는 이런저런 짐을 가득 든 채로 저 멀리 까맣고 작은 점으로 나타났을 때 나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일 따위는 모른다는 듯 100년은 그리워했던 사람을 만나듯 신발이 벗겨지도록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그들을 안았다. 아니, 안은 것이 아니라 안겼다고 말해야 정확할 것 같다. 그대로 시간이 정지해버렸으면 좋겠다고 너무도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끝내 나를 두고 떠나는 사람들의 뒷모습이 벌써부터 떠올라서 마음은 도리없이 흔들리고 이리저리 무너지기만 했다. 어린 날의 나에게 시골집은 부서진 낙원이자 다정한 고아원이었다.

영화 집으로 OST 가운데 The End 보내드렸습니다. 김대홍 작곡 그리고 직접 연주한 음악이었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시인이자 동덕여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박상수의 책 생활력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유, 저는 읽다가 순간 이렇게 좀 목이 메일 뻔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일찍 부모님 떠나서 15살 때그먼 타국에서 혼자 생활을 했었는데 뭐 너무나 감사한 조건이고 환경이었지만 그 조건과 상관없이 외로움은 외로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정말 그 가족 뭐 가족이든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사무치게 외로웠던 그 기억은 참 평생 동안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외롭고 뭐 심심하고 또 무섭고 이런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던 유년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기다림이라는 건 아마 어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고 막막했을 거예요. 몇 밤만 자면 온다는 말을 믿고 추운 겨울날 당산나무에 올라가서 엄마 아빠 오는 길을 바라보던 그 5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짠한지. 그리고 마침내 저 멀리 가족의 모습이 까만 점처럼 보였을 때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달려가 안겼다는 그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참 마음에 남습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의 기억에는 그때는 미처 이름을 붙이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이 참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기다림이 뭔지, 그리움이 뭔지, 그리고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게 어떤 마음인지 모르면서 그 이름도 모르면서 그냥 그 감정을 느끼는 거잖아요.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 뒤에야 아, 그때 내가 그런 마음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겠죠. 아, 이 저자분 나이를 보니까 저 또래네요. 그래도 잘그 어렸을 때의 그리움을 양분 삼아서 이렇게 정서적인 글을 잘 쓰시는 문예 창작과 교수님이 되셨군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우리 사랑의 꿈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세요. 이런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출석 체크 1000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봄 아빠의 휴직과 복직, 큰아들은 군대, 작은아들은 대학 새내기, 저는 유치원 돌봄교사로 정말 바쁘게 살아온 여름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통해서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이 잔잔한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슈만의 헌정을 듣고 싶은 하루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유, 정말 치열한 여름 보내셨군요. 음악 들으시면서 한숨 돌리시기 바랍니다. 슈만의 가곡집 미르텐 가운데 헌정을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의 노래 그리고 그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휴만의 가곡집 미르텐 가운데 위트뭉 헌정을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와 그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야말로 휴만의 이 정말 설렘과 기쁨과 마침내 그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그 벅차오름이 그대로 담겨있는 음악이죠. 이 가사를 원래 이해하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얼마나 가사가 뭐 구름 위를 뛰어노는 듯한 그런 뭐 마음 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이 피아노곡으로 편곡된 리스트의 피아노곡 편곡 버전보다는 항상 이 가곡이 조금 템포가 빠르거든요. 뭔가 이렇게 그 기쁜 마음에 뛰노는 그런 감정을 더 노래로는 잘 담는 것 같아요. 오늘은 성악 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전곡 감상 시간에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의 프로포즈 앨범 계속해서 듣는데요. 오늘 들으실 곡은 프랑스의 샹송을 대표하는 노래입니다.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인데요. 피아프가 사랑했던 복서죠. 마르셀 세르당을 향한 마음에서 탄생한 곡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해도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아무래도 좋다. 뭐 그야말로 절대적인 사랑을 노래합니다. 오늘은 에디트 피아프의 목소리 대신 바이올린이 그 애틋한 선율을 이어봤습니다. 김지연의 바이올린으로 사랑의 찬가 들어보죠.

에릿 피아프의 노래죠. 사랑의 찬가를 김지연의 바이올린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이 프로포즈 앨범은 다양한 음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음악에 맞춘 감성으로 정말 김지연 씨의 연주는 다양한 색깔을 보여주고 있죠. 정말 참 좋은 앨범이에요. 바다향기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 정원님 안녕하세요. 처음 사연 올립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언니, 이웃에 살고 있는 둘째 언니, 저 이렇게 세 명이 동시에 청취하고 있어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유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연 보내주신 바다향기님은 한국에 계시는 거죠? 네, 멀리 계신 또 이렇게 가족분들과 함께 동시에 듣는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같이 음악 듣고 나면 공감 나누면서 얼마나 더 정이 깊어지겠어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신청곡도 가끔 보내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신청곡은 2889님이 청해주신 곡입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 2번 C단조 작모노 18 가운데 1악장 모데라토. 워낙 좋은 음원들이 많아서 이 곡 들려드릴 때마다 어떤 연주자 걸 들려드릴까 고민하는데요. 오늘은 레이프업의 안스네스의 피아노 그리고 안토니오 파파노가 주연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골라봤습니다. 함께 들으시죠.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작문호 18 가운데 1악장 모데라토 레이프 오브 안스네스의 피아노 안토니오 파파노가 주연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입니다. 오 해피 데이 101 스트링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와글와글 음악 퀴즈와 함께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에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진 별 이제 다 못해는

오늘 2부 첫 곡은 윤동주 씨 조범진 곡 별 헤는 밤 베이스 김대영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피아노 포르테라는 닉네임 쓰시는 청취자께서 제 플레이리스트 애정하는 곡이에요. 내가 직접 찾아서 듣는 것하고 또 라디오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의 기쁨 다르다는 것 아시죠?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렇죠? 뭐 원하는 곡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세상입니까? 하지만 또 이렇게 정말 우연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을 때 기쁨이 더 크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마틴의 공연 맥모닝 콘서트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콘서트 가이드 김용배의 해설, 김선희의 바이올린, 김상진의 비올라, 안태준의 피아노 협연과 박인욱이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에미 함께하죠. 모차르트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등이 연주됩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전 11시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입니다. 원재현과 김수현의 피아노 듀오 리사이트 열립니다. 부소니가 편곡한 모차르트의 콘체르탄테 듀에티노, 슈베르트의 환상곡, 드뷔시의 흑과 백 등을 들려줍니다. 8월 29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김정원과 친구들 20주년 기념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김정원과 친구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실내악 프로젝트로 올해 20주년 공연에서도 국내 최정상 연주자들이 함께하죠. 피아니스트 이진상,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과 김동현, 비올리스트 신경식, 첼리스트 문태국, 그리고 피아니스트 김정원이 함께 슈만의 피아노 4중주, 드볼작의 피아노 5중주 등을 연주합니다. 9월 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콘서트홀입니다. 끝으로 구스타보 히메노가 지휘하는 룩셈부르크 필하모닉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도이치 그라모폰 전속 아티스트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스페인 출신의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마리아 두에냐스의 협연으로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그리고 드볼작의 교향곡 7번 등을 들려줍니다.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십시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윌리엄 헨리 몽크의 곡이었습니다. Abide with me. 내 곁에 있어 주소서. 스테판 클레버리가 주연한 캠브리지 킹스 칼리지 합창단의 노래로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8010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아까 전에 1부에서 이야기 하나 순서에서 왜 그 시골에 혼자 맡겨진 어린아이, 어린 시절을 보낸 그 저자의 글 읽어드렸잖아요. 그 글 듣고 사연 보내셨어요. 김정원님, 여기는 전라남도 순천시입니다. 피자와 샐러드 매장을 운영하는데 레인보우 매일 방송 듣습니다. 오늘 광양, 동천, 옥룡이 나오네요.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서 번화가가 되어가고 있답니다. 석양이 될 때 그 기다림과 그리움이 사무치고 힘들었을 텐데 박수를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그 저자분이 말씀하셨던 그 시골, 거기도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전과는 다른 모습이 되어가고 있군요. 아, 또 멀리서도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피자와 샐러드, 아, 맛있겠어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프란츠 슈미트의 곡입니다. 오페라 노트르담 가운데 간주곡을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프란츠 슈미트의 오페라 노트르담 가운데 간주곡 보내드렸습니다.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유경주님이 아 노트르담 간주곡 몇 번 청했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듣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이 곡을 오래 기다리셨군요. 참 좋은 곡이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10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정답과 관계없이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500번째, 1000번째, 2000번째 분들에게는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이 무엇인지 네 곡의 힌트막과 함께 생각해 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시거나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꼭 비밀글 비공개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힌트 막 드립니다.

오늘 퀴즈 첫 번째 힌트막으로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가운데 남몰래 흘리는 눈물. 많은 분들이 눈물이라고 보내셔서 눈물 아니라고 눈물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젊은 농부 네모리노는 지주의 딸 아디나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약장수 둘카마라를 찾아가죠. 둘카마라는 마을 사람들에게 엉터리 약을 만병통치약이라며 속여 팔고 있었는데요. 사랑의 묘약을 찾는 네모리노는 이 둘카마라에게 이 약을 받죠. 네모리노에게 준 이 엉터리 약. 사실 사랑의 묘약은 이것으로 만든 그냥 평범한 싸구려 음료수였습니다. 묘약이 아니라. 자, 뭘로 만든 음료수였을까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은 샵 930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 생각해 보시면서 두 번째 힌트 막 들어보시죠.

오늘 퀴즈 두 번째 힌트막으로 히사시조가 작곡한 음악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 가운데 서머를 보내드렸습니다. 엄마를 찾아 떠난 초등학생 마사오와 거친 중년 남자 기쿠지로가 함께 여행하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우정을 쌓아가는 로드무비죠. 오늘의 정답인 이것의 제철은 7월부터 8월까지로 바로 지금 이 여름이 제철입니다. 자, 여름이 제철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그러면 오늘의 정답은 먹는 무언가겠죠? 앞서 나온 사랑의 묘약의 엉터리 약의 원료 다시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정답을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힌트 막 드립니다.

자, 오늘 세 번째 힌트막으로는 비발디의 사계 가을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보내드렸습니다. 파비오 비언디의 바이올린과 에우로파 갈란테의 연주였습니다. 이 수학의 즐거움을 축하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한 곡이죠. 특히 풍성한 그 수학을 거둔 뒤에 이것으로 만든 술을 마시며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이 바이올린 선율이 이것으로 만든 술을 먹고 취해서 흐느적흐느적거리는 모습을 묘사한 장면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으로 만든 술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힌트만까지 듣고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아직 정답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다리 힌트. 자,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 바로 지금 여름이 제철인 과일입니다. 신사임당은 꽃과 새, 풀과 풀벌레를 잘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산과 물, 그리고 이것 그림으로도 유명했죠. 대표작 가운데 이것이 있는데요. 5만원권 지폐를 보시면 신사임당 초상 뒤에 이것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늘 사용하면서도 이렇게 자세히 보신 분도 얼마 안 계시겠죠? 이육사의 시 가운데 청 이것도 있죠. 내고장 7월은 청 이것이 익어가는 시절로 시작하는데요. 일제강점기라는 현실을 이겨내고 독립이라는 밝은 미래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1950년대 도미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오종수 선생의 청 이것 사랑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파랑새 노래하는 청 이것 넝쿨 아래로 그대와 단둘이서 오늘도 맺어보는 청 이것 사랑. 이건 아예 제가 모르는 노래예요. 제목은 제가 알지만 멜로디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은 자줏빛, 푸른빛, 또 검은빛 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향미가 좋고 과즙이 풍부해서 널리 이용되는 과일이죠. 주로 생과로 먹거나 음료, 양조, 뭐 잼, 건과, 통조림으로도 만들어 먹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거 씨 뱉는 게 귀찮아가지고 이거 씨를 항상 그냥 꿀컥꿀컥 그 알맹이랑 같이 삼켜 먹었었어요. 어렸을 때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정답 보내주고 계신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힌트막 보내드릴 텐데요. 마지막 힌트막으로는 엘가의 샹송 드 마땡, 아침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정답이 뭔지 이미 눈치채신 분들은 어? 이 정답과 이 힌트곡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지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것을 누구의 연주로 준비했냐면요. 제임스 캠벨의 클라리넷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곡인데요. 오케스트라 곡도 있고요. 근데 오늘은 캐나다를 대표하는 클라리넷티스트 제임스 캠벨의 연주로 들려드릴 겁니다. 연주자 이름 캠벨이 중요한 힌트죠. 이것의 품종은 캠벨 얼리, 샤인 머스켓, 거봉 등 다양하게 있잖아요. 자, 이것이 무엇인지 음악이 끝나기 전까지 정답 보내주십시오. 마지막 힌트 음악 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힌트 음악으로 엘가의 아침의 노래 샹송 드 마땡을 제임스 캠벨의 클라리넷, 에릭 로버트슨의 피아노, 그리고 알레그리 스트링 쿼텟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힌트 음악 네 곡을 모두 들어봤는데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포도였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먼저 모바일 쿠폰 당첨자 세 분 소개해 드립니다. 정답과 관계없이 500번째 퀴즈에 참여해 주신 6691번님, 1000번째 문자 참여해 주신 2323번님, 또 2000번째 문자 보내주신 3708번님, 자, 세 분 다 포도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2323번님은 청포도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그 외에 당첨되신 10분께는 개별적으로 당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방송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음악 퀴즈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이제 우리가 여름의 끝자락에 와 있는데 이쯤 되면은 계속 가을 생각, 눈앞에 와 있는 가을이 더 간절하게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싶죠. 자, 미네르바의

0: 리차드 클레이더만의 가을의 속삭임, 미네르바 여름님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김주성님이 지금 이 노래 제목 한글로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 가을의 속삭임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거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우리 아들이 커서 이 정도 곡 치면서 여자친구 앞에서 쳐주고 이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를 피아노 가르쳤다고 합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휘파람 부는 사람과 그의 개, 아사 프라이어 밴드의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저앉은 우리에게 말 걸어주시는 주님, 우리 눈을 바라보시는 그 다정함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사랑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우리 몸에 새 힘이 있음을 믿게 하소서. 흔들리는 무릎을 굳건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은 일어나 걸어라. 세문안교회 세운성가대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박동현의 음성으로 주여 어린 사슴이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이사야 6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창조의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늘 사랑교회 해만 찬양대 곡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나와 같은 죄인 위해 서울 모태탑 창단의 곡으로 함께 하고요. 신재호의 음성으로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에클라의 찬양으로 청해 주셨어요. 박운성님의 신청곡 보내드렸습니다. 김명희님께서는 시골에서 듣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듣던 어디에서 듣던 좋으네요. 한결같은 방송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김수지의 곡으로 청해 주셨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이 곡에 이어서 조이포유에서 8751번께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는데요. 찬양 사역자들의 합창으로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연휴 후에 출근하려니 마음이 편하지 않은 저녁이네요. 별사탕님께서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에서 이렇게 적으셨었는데 학생들도 개학한 거죠? 개학한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어제 어떻게 연휴 후에 출근하셔서 일 잘 시작하셨나요? 최토담님께서는 한 달을 쉬셨대요. 이직한 회사 첫 출근 하셨군요. 주관하여 주세요 하고 기도하셨고요. 좋은예감님께서도 휴가를 마치고 어제 첫 출근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게 하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한 마음님,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고 나 자신 온전히 주님께 바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너무 연약하고 육신적으로 지쳐있다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함께 기도 드릴게요. 그리고 나미님께서는 처음 글을 주셨는데요. 새벽잠을 깨우는 내가 매일 기쁘게 항상 감사합니다. 샬롬.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봬요. 그리고 라베리테 301님께서도 기도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주님, 남부지방에 너무 비가 많이 내려서 피해가 심합니다. 지켜주옵소서 하셨어요. 가뭄이어서 참 걱정했는데 이 가뭄이 해갈되는 것을 넘어서 거제 통영을 중심으로 남부지역 피해 입은 곳들이 꽤 있는 것 같죠. 아, 정말 주님께서 이 피해 입은 분들 지켜주시고 얼른 피해 복구되고 또 일상생활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에서 황유리님 시편 150 프로젝트 볼륨 22를 청해 주셨어요. 간미연 황바울의 곡, 베이비복스의 간미연 씨, 그리고 뮤지컬 배우 황바울 씨 부부가 함께한 곡인데요. 이 시편 150편 이 프로젝트의 22번째 곡인 거죠. 이어서 역시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에서 송미영 집사님 신청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보내드릴게요. 강찬의 찬양입니다.

0: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0: 세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은 스태핑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주님의 시간에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입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첫 곡은 창수님께서 신청하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양아인의 곡을 첫 곡으로 준비했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6066번 불길 같은 주성령 청하셨어요. 여수시립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8월 19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의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은 믿음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리적인 영향 때문에 언제라도 돌풍이 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과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호수도 언제든지 사나운 바람이 불어닥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 안에 계셨지만 풍랑은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풍랑을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풍랑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겨내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에 휩쓸려 죽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나마 예수님을 깨웠으니 다행입니다. 그 죽을 위험 가운데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점은 그들에게 한 가닥의 믿음은 남아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는 환난을 당해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다 믿는 것 같고 다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게 되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환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앞에서도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믿음의 능력이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풍랑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송가 400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장미경의 음성으로 구조와 함께 나 죽었으니 준비했고요. 이찬구님께서 수련회 잘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와 출근하신다고 주님의 은혜 많이 받았다고 보내주시면서 나무에 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작은 자님 기도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악한 의도와 위협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오늘도 제 삶을 호위하길 소망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담대히 행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네요. 가족을 위한 기도 보내주신 분들 계세요. 분홍장미님께서는 동생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계시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2566번께서는 광복절에 처음 문자를 올려주셨는데요. 아버님께서 구순을 맞으셨다고요. 기도의 짝 먼저 보내고 홀로 자녀 넷을 위해 늘 기도하시는 아버지 건강하세요.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보내주셨네요. 구순을 맞으신 아버지께서 여전히 새벽 기도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건강하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주님맘대로님께서는 CCM과 찬송가의 힘으로 늘 위로받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산바다님, 김효자이신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소서. 그리고 신예숙님은 집수리 위해서 보관이사를 결정하셨나 봐요. 보관이사가 더 힘든 것 같아요 하고 옥상방에서 며칠 동안 또 지내셔야 한다고 보내주셨는데 집수리 잘 되기를 바랍니다. 고센맘님,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최서윤님께서는 지난 월요일이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일주기입니다. 살아생전 교회에서 성가대 색소폰 연주를 했던 남편, 그 남편이 제일 좋아했던 주만 바라볼지라 들려주시면 하늘나라에서 남편이 무척 좋아할 거예요 하셨는데 보내드리죠.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그에 앞서서 유리정은님께서 신청하신 손영진의 찬양 듣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괜찮아지려면 괜찮지 않다는 것부터 인정하자. 우리는 빈번하게 이 단계를 잊어버리거나 외면한다. 언제나 행복하고 지혜롭고 삶을 주도하는 아주 좋은 상태여야 한다는 압박감에 눌린 나머지 내면의 진실과 원만이 공존하지 못한다. 그 대신 불안을 숨긴 채 앞으로 질주하고 외부에서 사람이나 사물과 해결책을 찾으면서 마치 우리를 고쳐야 할 문제처럼 여긴다. 그러나 진실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망가지지 않았다. 그러니 고칠 필요도 없다. 그저 사랑이 필요할 뿐이다.

크리스카의 불행 앞에 노래 부르리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가늠한 여인 앞에서 땅에 글씨를 쓰신 예수님, 38해 알턴이를 일깨우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이수원님께서 청하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신영옥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아이누 쌉창단의 성가를 청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실버 러브님께서 아이누 쌉창단의 평화의 기도를 청해 주셨어요. 보내드릴게요.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7: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8: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향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날.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날.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날.
3: 자연한 날.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하얀 귤꽃님께서 신청하신 곡 보내드립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파토머스 조정훈의 찬양 보내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5: MBC 건축 박람회. 봉화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재료용 쉼터, 냉난방 기자재 등 건축과 주택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6: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7: 장수화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8: 별이 다섯 개.
9: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소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큰 비가 그치고 나면 아, 이제 힘든 거는 다 끝났구나.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물이 빠진 자리엔 젖은 살림을 꺼내고 쓸려온 흙을 걷어내고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워야 하는 또 다른 시간을 마주한 분들이 계시죠.

지역에 비 피해가 컸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하고 폭염까지 다시 시작되는 상황에서 복구에 나선다는 게 얼마나 고되고 막막할지 헤아려지시나요? 지친 손을 붙잡고 힘을 보태는 손길이 이어지길, 무너진 자리마다 다시 살아갈 힘과 소망이 채워지길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수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통신 사이버대에서
1: 수실역자
0: 나의 꿈을 숭 실력 발휘 쏴
1: 수실역자
0: 내 실력이 숭 실전으로 쏴
1: 쏴 쏴 숭 쏴
0: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 쏴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집 중

해와 비의 노래였습니다. Sunshine in my soul,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Showers of blessing, 빈들의 마른 불같이 물이 모자른 곳에는 비가 오고 호우 피해 지역에는 해가 비쳐서 복구 작업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바람만큼 딱 적당하지 않아서 너무 넘치거나 너무 모자라서 어려울 때가 있죠. 힘든 계절 지나 보내고 모든 것이 딱 적당한 새로운 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7944님은 여행 가시네요. 남편과 차 안에서 들어요. 백령도 가려고 여객터미널 갑니다. 바람내음님은 모처럼 새벽 선선함에 뒷산 중턱 약수터 다녀와서 걷고 있습니다. 아, 동네가 깨끗한가 봐요. 약수터가 아직도 있네요. 이 약수터라는 말을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리고 좀 오래된 드라마 보면 어르신 어디 가십니까 하면 예, 약수 들어가네 혹은 뭐 약수 들어가십니까 약수 떠서 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약수터라는 말이 이렇게 정겨운 단어가 되다니 좋은 동네 사시네요. 바람내음님. 예, 8월 19일 수요일 정민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요일 헷갈릴까봐 제가 계속 달력을 보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뭔가 월요일을 빨간 날로 시작하니까 전반적으로 요일 감각이 좀 무너진 듯한 느낌. 여러분의 이야기는 레인보우 앱 게시판에서 받고요. 문자로도 기다립니다.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글렌 캠벨 목소리로 softly and tenderly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새벽 예배 드리고 출근합니다. 오늘 예배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여행지기님, 벌써 새벽 예배 드리고 출근길 오르신 부지런하십니다. 한국 폴리텍대학 반도체 장비 개발과 이동진 교수님 출장 가셨네요. 진주 출장 와서 청취합니다. 진주 남강변을 걷기 하면서 듣고 계시네요. 자, 교수님 오셨으니까 우리 잠시 공부할까요? 얼마 전에 이 교수님께서 굉장히 인상 깊은 글을 주셨던 거 기억하는 애청자분들 계실 거예요. 반도체 장비 개발과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반도체와 믿음의 공통점을 교수님이 정리를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건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다. 정결한 공간을 고집한다. 뭐 이런 반도체와 믿음의 공통점을 적어주셨는데 자, 2탄을 올려주셨습니다. 티끌 하나에도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 클린룸에서는 먼지 한 톨이 큰 방해물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작은 죄 하나가 삶 전체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 맞네요. 티끌 하나에도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방진복 입고 클린룸 거쳐서 작업 공간에 들어가듯이 우리도 매일 아침 찬송과 말씀으로 영혼을 깨끗이 한 후 일상에 임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시간이 믿음 생활의 클린룸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교수님? 예, 오늘의 공부는 여기까지. 카운트 유어 블레싱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듣고 나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이렌이라는 요괴를 만납니다. 아름다운 노래로 선원들을 홀려 파멸시키는 세이렌을 지나며 그들은 귀를 밀랍으로 막았지만 결국 귀중한 목숨을 잃고서야

그 바다를 벗어나죠. 그런데 세이렌을 이긴 이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에 등장하는 음악가 오르페우스입니다. 그는 귀를 막는 대신 하프를 들고 뱃머리에 올라 세이렌보다 더 아름다운 생명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자 선원들은 죽음의 소리 대신 생명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고 배는 무사히 바다를 빠져나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카타콤 벽화에 우리 주님을 이 오르페우스의 모습으로 묘사하며 소망을 다졌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바다에도 달콤하지만 위험한 세이렌의 소리는 늘 흐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올 때 세상의 소리는 비로소 힘을 잃습니다. 날마다 생명의 찬가를 부르며 세상의 유혹을 뛰어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빕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광영교회 서우성 목사님의 내 영혼이 부를 나의 노래

유진영 오인님의 사연입니다. 구독을 올려놓으니까 바로 시간마저 찾아와 주니 정말 좋네요. 첫 새벽을 미나님과 함께 그리고 고단한 마음을 정화시켜줄 찬송과 함께 하니까 오늘 하루의 일과가 고급질 것 같아요. 거제도가 고향인데 사촌 여동생한테 전화하니까 집 근처 사거리가 온통 물바다인데 산에서 큰 물이 내려오다 떠내려온 콘테이너가 사거리에서 멈추면서 물길이 사방으로 흩어져 피해를 막았다네요. 모두가 주님의 은총이라고 엄청 감사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큰일이 없었으면 하고 기도합니다. 사연을 읽으면서 콘테이너가 물에 떠내려왔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놀랬거든요. 큰일이다. 다친 사람 없나 했는데 이게 도리어 도움이 됐네요. 그 콘테이너가 이렇게 물길을 막아줘서 이제 큰 그 거센 물길을 흩어뜨렸다는 거죠. 예, 이 거제도의 이 물피해, 비피해 상황이 정말 이제 비가 오지 않은 지역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네요. Someone is praying for you.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들었습니다. 수요일 정민아의 Amazing Grace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이제 6시 45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뒷자리 9440 Out of my bondage, sorrow and night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준비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울면서 기도하시는 집사님과 오늘부터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사업을 하다가 전부 떠안는 상황이 되어 몹시 힘들어하시는 집사님께 힘이 되어드리는 찬송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하면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셨네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현대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2: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미처 다 소개하지 못한 사연이 너무 많아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소개하지 못한 사연이 많아서 뒷프로그램에서 30분을 좀 꾸어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날. 예, 2부 와주세요. 레인보우의 조이 포 유 채널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위로받기 기도합니다 하면서 4379님이 신청하셨어요. You will never walk alone 들으면서 1부 마치겠습니다.

0: 없는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0: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8: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닦고차.
7: 메디힐 토너패드.
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1: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9: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0: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2: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윤주입니다. 과학에서 중요한 건 정답일까요? 질문일까요? 한 과학자는 아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심어주기 위해서 말합니다. 어떤 질문이든 괜찮으니까 뭐든 물어보라고요. 엉뚱한 질문 하나가 새로운 생각의 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일상에도 생각을 깨우는 질문은 숨어 있어요. 오늘은 어제와 뭐가 다를까? 내가 미처 몰랐던 건 뭐가 있을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궁금한 순간이 참 많아요. 문제는 궁금해하고도 그냥 넘어갈 때가 많다는 거죠. 중요한 걸 그냥 지나치고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뭐 하나라도 붙잡고 근데 왜 그러지? 하고 물어봐야겠습니다.

굿모닝 주디스.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8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 였습니다. 아, 주관적인 자기님, 주디 목소리 괜찮나요? 우산님도 실비아님도 핫종님도 걱정해 주셨는데 네, 괜찮습니다. 감기 아니고요. 살짝 목이 잠겼네요. 어제 그랬거든요. 왜 그런 날 있잖아요. 미루던 집안일을 갑자기 필 받아서 한꺼번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한꺼번에 화장실 청소 두 개 하고 빨래 세 번 돌리고 고양이 샤워도 시키고 막 걸레질 하고 막 이불 빨래 어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살짝 목이 잠길 뻔했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왜 평소에는 그냥 듣기만 하시다가 뭔가 이렇게 제가 목이 잠기거나 어떤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은 막 사연을 보내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평소에도 이렇게 인기척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0: 주디스도 혹시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보내주세요. 주디스의 질문이라면 뭐든지 대답해 드립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4: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5: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4: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5: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6: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7: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8: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9: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0: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1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4: 하이, 하이, 하이퍼스.
15: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6: 1533-1566 세라하임.
15: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7: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서울사

0: 렌카의 더 쇼, 휴 그랜트, 헤일리 베넷의 Way Back Into Love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수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7시 19분입니다. 왜 제가 삐걱거릴 때 사연을 많이 주시냐고 여쭤봤더니 정든나무님, 왜냐고요? 주디를 사랑하니까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이거 그 유행어죠.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이거 뭐였죠? 어디였죠? 천국의 계단이었나? 예삐뽀삐님, 관심 있어서 그러죠. 여신야님, 지켜보고 있다. 이런 뜻 아니냐고. 알죠. 알죠, 알죠. 관심과 사랑, 애정, 걱정이라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여쭤봤어요. 왜냐? 이것도 저의 관심과 애정과 사랑이거든요. 감사드려요. 한송이님은 드라마 부부의 세계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아 네네네 그거네요. 너무 많이 갔네요. 제가 천국의 계단까지. 한송이님 주디 몇 시에 일어나요? 궁금합니다. 저는 아이 개학이라 7시 칼기상이거든요. 늦잠 잘 수 있는 방학이 좋기도 하네요. 저는 5시 18분에 일어납니다. 예전에 제 후배가 왜 18분이냐고 어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그 울분을 알람으로 표현한 거냐고 뭐 이렇게 물어봐서 빵 터졌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5시 20분에 처음엔 일어났거든요. 근데 살짝 빡빡한 거예요. 아침에 2분은 되게 크니까 5시 18분으로 앞당기자. 그래서 5시 18분. 그 다음 알람은 5시 28분, 그 다음은 5시 38분. 이렇게 전혀 감정적인 의미는 없는 그런 알람을 맞춰놓고 있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이수경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견우 직녀 만난다는 7월 7석이네요. 양우산 챙겨야 될까요?
1: 네, 오늘 우산

산과 양산이 모두 필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음력으로 7월 7석인데요. 곳곳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는 가운데 이 7석에 내리는 비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게 된 기쁨의 눈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나기가 내리지 않는 곳은 햇볕이 다시 강해질 수 있어서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이 폭염특보 지역도 곳곳으로 확대 강화된 모습이고 서울 지역도 현재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은 지금 25도의 아침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 한낮에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은 파주와 부산, 제주가 32도, 춘천, 청주, 대전, 광주 33도 예상되는데요. 오늘도 습도가 높은 편이어서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겠고 당분간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한낮 기온은 계속해서 30도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밖에 수도권과 강원 남부, 충청권과 그 밖의 남부 지방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과 광주는 25도, 대구와 부산 26.5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리듬 타면서 음악을 감상하는 것도 참 좋네요. 특히나 오늘처럼 장거리 운전하는 날에는. 주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라인님 또 인기척 해주셨네요. 시아의 캘리포니아 드리밍 5780님 신청곡이었고요. 뉴호프 클럽 다나 파올라의 Know Me Too Well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수요일입니다. 카타리나 월드님, 주디는 지방 출장은 안 가죠? 내근만 하는 것 같던데 저는 KTX 타고 전남으로 출장 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저기 다니지는 않고 늘 여기 CBS 본사 사옥으로만 옵니다. 거의. 다니고 싶어요. 여기저기. 제주도 가고 싶고 전남도 가고 싶고 CBS는 전국에 있는데 늘 서울로만 다닙니다. 카타리나 월드님은 출장 많이 가시나요? 내근 원하시나요? 출장 많이 다니는 것도 또 피곤한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다녀오세요. 8887님 신청곡이에요. 애틀랜틱 스타의 Always.

옷에도 오늘의 기분이 담기듯 음악에도 오늘의 내가 담깁니다. 지금 가장 잘 어울리는 음악을 입혀드려요.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데이식스의 해피입니다. 이 노래는 행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냐고 물어봐요. 어쩜 우린 매일 그 답을 찾기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다 똑같은 마음이라는데 공감과 위로를 받기도 하는 노래. 주디스와 함께 매일 아침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이 시간 같이 듣고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데이식스의 해피 뒤에 어떤 노래가 어울릴지 주디스의 센스 있는 선곡 이유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0: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주디의 코디송은 데이식스의 해피였고요. 주디스의 코디송은 박혜경의 주문을 걸어. 2792님, 뉴스 보면 비 피해 너무 심한 곳들이 나오더라고요. 마음만은 힘내시고 부디 다시 행복해지시라고 행복의 주문 걸어드리고 싶어서 이 곡을 코디송으로 추천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코디송 보내주셨어요. 2792님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2: 신축도
4: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4: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7: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9: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4: 수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마이클 잭슨의 Will You Be There 들으면서 주디스와 함께 2부로 갑니다.

0: our darkest hour, in my deepest despair, will you still care? Will you be there in my trials and my tribulations? Do our doubts?
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피케
3: 홈핏.
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피케
3: 홈핏.
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기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0: 전문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시 그대 아침 뉴스콕. 기록적인 폭우가 휩쓸고 간 경남 거제와 통영 지역에 긴급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경상남도는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건의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중동의 정세 불안과 미국 국채금리 급등의 여파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역시 엿새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연합훈련 일정이 절반으로 단축됐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언론에서는 이란 문제가 안 풀리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화풀이를 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가 AI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급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1인당 1만 대만 달러, 한화로 약 44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이는 올해 대만 GDP 성장률이 11.0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입니다. 밤마다 야식을 반복한다면 스트레스와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야식 증후군을 의심해보라는 의료계 조언이 나왔습니다. 야식 증후군은 섭식장애 일종으로 전체 인구의 1.5%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가 여의도 샷강 일대에 매미 유충을 채집하지 말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일부 중국인들이 식용 등을 목적으로

매미 유충을 대량 채집한다는 민원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입니다. 7월 7석인 오늘 오후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특히 남부지방에는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부산 32도, 광주와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는 흐리지만 음악이 있어서 마음은 화창해지는 좋은 아침입니다. 청솔까치님과 함께 들은 곡은 페스티벌의 The Way, 우리 라인님 신청곡이었고요. 8월 19일 수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의

0: 예상 정답 매미 보내주고 계신데요. 자, 뉴스콕에 이어지는 오늘의 퀴즈콕. 매미는 아닙니다. 밤늦게 음식을 먹는 습관이 수개월간 반복되고 있다면 이것 증후군을 의심해보라는 의료계 조언이 나왔습니다. 스트레스와 호르몬 변화, 수면의 질 저하와 관련이 있으며 역류성 식도염이나 비만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데요. 자, 문제입니다. 증후군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늦은 밤에 하는 식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조식, 2번 야식. 조식이냐 야식이냐, 정답과 함께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것의 메뉴도 소개해 주세요.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릴 거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3: MG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씨야 사랑의 인사 더 클래식 여우야 씨야의 야 더 클래식의 식 퀴즈콕 오늘의 정답은 야식 밤늦게 음식을 먹는 것은 야식이었습니다. 서울아이님 예전에는 밤에 라면 다섯 봉지 정도는 그냥 먹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못 먹습니다. 예전에도 다섯 봉지는 좀 밤에 특히 아 이거 안 됩니다. 4863님 내일 위 대장 내시경하고 야식으로 불족발 먹을 예정입니다. 기대됩니다. 안 됩니다. 속을 다 비우신 다음에 불족발 드신다고요? 아 비춥니다. 2133님 야식엔 족발이죠. 오늘 저녁에는 족발을 뜯고 나도 돼지가 되겠어. 안 됩니다. 돼지 마세요. 다들 야식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5670님 엄마와 함께 하는 매콤한 치킨 벌써 2학기 개학입니다. 엄마가 출근길 데려다 주시는데 늘 옆에서 든든하게 지지해줘서 고마운 엄마께 더운 여름 날려버리는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님과 함께 듣고 계시겠네요. 야식 맞춰주셨고요. 1275님 며칠 전부터 야식이 땡겨서 엄청 먹었다가 지금 위염 생겨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야식은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주디스 모두 위염 조심하세요. 그렇습니다. 야식은 역류성 식도염이나 비만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무작정 참는 게 답은 아니래요. 배가 고플 때는 먼저 물 한 잔을 마셔서 가짜 허기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래도 배가 고프다 하면 따뜻한 우유나 소량의 견과류처럼 위장에 부담이 적은 음식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불족발 낮에 드세요. 밤에는 최대한 우리 몸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해드린 다섯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8시 21분입니다. 글렌 메데이로스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5395님 신청곡 준비했고요. 6707님 새벽 4시 전부터 일어나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와 일찍 일어나시네요. 웨스트 라이프의 My Love 신청하셨어요.

1187님, 대형마트에서 일하는데요. 덕분에 이 시간에 좋은 방송 만나서 즐겁게 청취합니다. 선곡들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셀레나 고메즈 앤더슨의 Who Says 들으셨고요. 그 전에 오늘 생일 맞으셨대요. 소리만세님 자축 신청곡 테일러 스위프트의 오팔라이트 웨스트라이프의 My Love도 들으셨습니다. 소리만세님 생일 축하드려요. 1187님께는 커피 쿠폰 드리고요. 3248님은 의정부에서 붕어빵 장사하신대요. 오픈한 지 일주일 넘었는데 대박나라고 힘을 주세요 하셨습니다. 계절도 3248님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붕어빵이 어울리는 계절로 우리는 이제 계속 갈 겁니다. 대박나세요. 3248님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5610님 오늘 쉬는 날이라 대학생 아들 운전 연수하러 갑니다. 도로주행 할 건데 아들아 우리 싸우지 말고 안전하게 다녀오자. 험난한 길을 굳이 선택하셨군요. 가족끼리 운전 연수. 싸우지 않으실 수 없을 겁니다. 조금만 싸우세요. 싸운다기보다는 아마 아버님께서 엄청 화가 나실 텐데 이게 안 돼? 요거를 한 10번 정도만 참으시면 조금 덜 싸우실 수 있지 않을까. 커피 드시면서 이게 안 돼? 요거 한 10번 정도만 참아주세요. 5610님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8시 38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스티븐 산첸스 Until I Found You 1022님과 함께 들을게요.

0: 9631님 위켄드 내한 공연 티켓팅 성공해서 10월에 공연 보러 가신대요.
1: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너무 부럽다.
0: 위켄드 피처링 다프트 펑크의 I Feel It Coming, 엘리 굴딩의 Love Me Like You Do에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1: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0: 한국침례신학대학교.
3: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4: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수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의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5309님과 함께 이승환의 세 가지 소원 들으면서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서머네 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서머네 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 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4: 서머네 드피아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 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 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0: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홈픽! 홈픽!
1: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사람에겐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수요일이 되면 한 주에 딱 가운데에 서 있는 기분이 듭니다. 주말은 좀 멀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오늘은 조금 천천히 가보면 어떨까요? 뭔가를 많이 해내야 한다는 마음보다 해야 할 일을 하나씩 차분히 해보자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일에 마음을 놓아보세요. 잠깐의 커피 한 잔도 좋고 더위 속에 숨어있는 시원한 바람을 느껴보는 것도 좋겠죠?

수요일은 아직 한 주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여기까지 잘 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스스로에게 조금 더 너그럽게 대해보세요. 조금 느려도 괜찮고 계획대로 좀 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도 결국 나의 하루니까요. 가볍게 시작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일주일의 한가운데를 저와 함께 잘 지나가 보시죠.